네,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쇼팽 폴로네이스 A 플랫 장조 영웅이었습니다. 이 박수 소리는 벌써 11년 전 박수 소리네요. 2015년 제17회 쇼팽 콩쿨 실황 당시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구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공목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썸네일 보실 텐데 임윤찬 공연 예습하고 못 가는 나 어떤데? 괄호 피켓팅 실패한 사람 모여라. 이거를 보고 제가 좀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다 몰아서 했습니다. 피켓팅이 무엇이냐? 왜 자꾸 오타를 쓰느냐? 티켓팅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피 터지는 티켓팅의 신조어라고 하네요. 아, 지난 주말에 7월에 있을 KBS 교향악단 70주년 공연에 손민수, 임윤찬 합동 공연 그 티켓팅에 실패하신 분들 그 마음을

오늘 좀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하태화님의 신청곡입니다. 프란시스코 따레가 라고 적으셨어요. 아, 따레가. 아라비아 기상곡을 신청한다고 육현 오케스트라 향연에 잠시 머물고 싶네요 하셨어요. 기타 연주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참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하셨는데 아, 콩으로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커피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서 문자로 하태화님은 좀 따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프란시스코 타레가 아라비아 기상곡 데비 러셀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란시스코 타레가 아라비아 기상곡이었습니다. 데이비 라셀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콩으로 리 SY4200 쓰는 분께서 가끔씩 클래식 기타곡 선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자극이 되고 좋습니다. 음이 끊어지지 않게 또 고르게 소리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겠어요. 이거를 생각을 잘 못했는데 그냥 기타는 이렇게 연주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쉽지 않겠네요. 그 다음 곡을, 그 다음 음을 빨리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끊어질 거 아니에요. 아, 이래서 악기 배우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치매 예방에도 진짜 좋을 것 같고, 혹시 어떤 악기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꿈틀 하고 있는 요즘 아니신가요? 강유진님께서 조성진 티켓 없어서 며칠 알아 누웠다가 영웅 듣고 벌떡 일어나셨다고. 그 마음 알죠? 이 피켓팅에서 지친 영혼들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나의 자리가 올 거고 그때까지는 좀 마음을 달래주시죠. 아, 나는 응원한다. 나는 현장에서 응원하지 않고 나는 음원으로 응원한다. 아, 이제 저는 그냥 요새는 마음 접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연주자는 그분들에게 돌려드리자. 그냥 나는 음악을 듣겠다. 이쪽으로 마음을 돌렸더니 그 삐친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다른 공연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 알렉산더 글라즈노프의 콘서트용 왈츠 1번 작품 47,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나준 후프의 콘서트용 왈츠 1번 작품 47 에르네스트 앙스르메가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5935 쓰는 분이에요. 작지만 예쁜 우리 동네 호수에 앉아 가정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뻐꾸기 소리가 음악과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네요. 조금 전 이 왈츠와 뻐꾸기 소리가 진짜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연차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연차시군요. 아, 오늘 좀 흐린데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떤지. 제가 있는 서울은 좀 흐립니다. 부산은 비가 오고 있군요. 7210 쓰는 분. 오늘 신가음에서 나오는 음악이 비 오는 오전과 잘 어울리네요. 서울에서 하는 공연, 피켓팅 다 먼 얘기지만 이렇게 클래식 FM이 흐르는 조용한 오전 시간 우리 집 거실이 저에게는 예술의 전당 서울시향 공연이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공연이 서울에 너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소외감 느끼실 때가 많은데 부산에 그래도 좋은 공연장이 생기고 더 많은 공연이 우리 지역에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7210 쓰는 분, 또 593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나누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9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바늘입니다.

2014년 3월 세 번째 내한 공연을 앞두고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할 피아노부터 골랐는데요.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소나타 2번, 또 12개의 연습곡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키슨. 앞선 두 번의 내한 때와는 달리 음량이 더 큰 피아노를 선택했습니다. 곧바로 연습을 시작했고 잠시 후 키슨이 조율사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높은 음역을 3개 쳤을 때도 날카롭거나 너무 쨍쨍한 소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소리의 크기가 줄어들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였죠. 수십 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이종렬 조율사에게도 이 까다로운 주문은 해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부드럽게 하면서 음역을 유지하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던 그는 공구함을 열어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피아노의 줄에 직접 닿는 해머,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살살 찌르기 시작했죠. 겉 표면만 자극하고 내부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아주 예민한 작업이었습니다. 공들인 작업이 끝나고 피아노를 다시 연주해본 키슨.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날카로움을 덜어낸 음색, 그러면서 줄어들지 않은 음량, 연주자의 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비법의 도구는 바로 바늘이었습니다. 연주자가 원하는 상태의 피아노를 만들기 위해서 조율사들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오랫동안 악기를 매만집니다. 정확한 음 높이를 맞추는 건 물론 건반의 높낮이와 깊이감을 고르게 만들고 연주자가 원하는 음색을 낼 수 있도록 악기의 세밀한 부분을 조절하죠. 보통 이 마지막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 바늘이에요. 조율사들은 피아노 현에 닿는 해머를 바늘로 찌르는데요. 해머의 겉면은 양모로 만든 펠트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곳을 찌르는 위치와 강도에 따라 음색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이런 과정을 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니들링을 하는 도구는 손잡이 끝에 달린 바늘의 개수와 굵기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요. 조율사들은 연주자의 요구와 악기 상태에 맞춰서 그때그때 다른 도구를 선택하고 신중하게 니들링 작업을 하죠. 30년 넘게 예술의 전당 전담 조율사를 맡아온 이종렬 조율사의 경우 바늘이 장착된 도구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야 손의 감각을 가장 예민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바늘이었습니다. 키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샵 단조 작품 23 중에서 1악장 드라마티코.

예브게니 키신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알렉산더 스크리아빈 피아노 소나타 3번 F샵 단조 작품 23 중에서 1악장 드라마티코였습니다. 예브게니 키신이 그 피아노를 공연 전에 이렇게 확인하고 선택하면서 그런 그 조율사에게 그런 요청을 한 거잖아요. 높은 음역대를 세게 칠 때 날카롭거나 너무 쨍쨍한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음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 요구에 맞게 조율을 해낸 우리 이종렬 조율사님께 전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비법이 바늘에 있었구나. 니들링, 해머를 감싸고 있는 펠트를 이렇게, 이렇게. 잘 다뤄서 만져서, 어루만져서 쨍쨍한 소리를 없앴다는 그 이야기. 오늘 음악 그리고 해서 바늘이라는 주제어와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2874 쓰는 분, 새 옷 사 입기는 어중간한 나이라 헌바지 꿰매고 있네요. 바늘 들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바늘 들고 뭐 좀 꿰맸는데 사실 좀 고민했거든요. 핑계김에 이거를 처리를 해? 이 작별을 해야 되나? 이 바지와? 근데 애착템인 거예요. 그래서 잘 기워서 고이고이 그래 이건 나만의 바지야 쟁여두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바느질하신 2874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냅니다.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미하엘 잔데를링과 루체른 심포니 공연이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한재민의 협연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 들으실 수 있고요. 미하엘 잔데를링의 지휘로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와 시베리우스 교향곡 2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루체른 심포니의 정교한 사운드가 담긴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이 곡을 골랐습니다. 막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의 신의 날, 첼리스트 에드가 모로가 함께합니다.

계단 오르다 넘어질 뻔하셨다고 0452 쓰는 분이 연주자의 호흡이 느껴져 더 섬세한 연주라고. 아, 그렇습니다. 진짜 에드가 모로의 첼로 선율에

막스브룩의 콜 니드라이가 이렇게 이렇게 애절하게 다가오는구나. 또 잔데를링과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주를 했구나 감탄하면서 저도 들었습니다. 이번 또 조만간 또 만나게 될 미하엘 잔데를링과 루체른 페스티벌,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기대하면서 듣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하나 팔하나 쓰는 분이에요. 윤주님, 오늘 저와 저와 남편이 만난 지 15년 되는 날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아마 남편이 듣고 있을 거라고 축하해 주시면 날아갈 듯 하다고. 구하나 팔하나 쓰는 부부의 15년째 되는 이 결혼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9시 56분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My Beau Così Lontano,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그리고 페너 비토리오 그리오골로의 음성으로 To Say, 그대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이 곡은 1854 쓰는 분께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이런 날에는 요요마의 무반주 첼로 연주나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네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약간 뭐 비까지는 아니지만 흐린 날이라 서울 같은 경우 1854 쓰는 분께 이 곡이 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7104 쓰는 분께서 아침마다 제 마음과 뇌를 깨워주는 가정음악이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0047 쓰는 분은 어제 강릉 솔향기 캠핑장에 와서 밤에는 빗소리 들으며 우중취침하고 지금 콩으로 헤드폰 끼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가정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이야, 강릉 솔향기 캠핑장은 파도, 바다도 볼 수 있고 진짜 좋으시겠네요. 0047 쓰는 분. 진짜 그 정취를 저한테 그냥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행복해졌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아, 7104 0047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냅니다. 9295 복잡한 일이 있어서 한동안 방송 못 들었어요. 오랜만에 커피 한 잔과 함께하니 좋네요. 복잡한 일은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1256 어제 아이에게 잔소리를 좀 했더니 아이왈 엄마도 할머니처럼 나를 달달달달 볶을 거야? 같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모두 빵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프라이팬이 된 할머니와 엄마 둘 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마음을 진정시켜줄 시원하고 차가운 클래식 곡 부탁드려요. 야,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아, 똑똑하네요, 아이가.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한마디. 어? 엄마 할머니 다 있는 자리에서 엄마도 할머니처럼 나를 이렇게 달달달달 볶을 거야? 아유,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가 제일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9423 저는 토요일 발왕산 산목련축제에 다녀왔습니다. 1458m 정상을 케이블카로 올라가니 맑은 공기 좋고 하얗고 고운 자태의 산목련 참 곱고 이뻤습니다. 와, 1800년 된 주목나무들을

비롯해서 산의 정기가 마음까지 정화시켜줬다고. 산목련 저는 못 봤는데 바랑산은 다녀왔지만 저는 걸어서 올라갔었는데 여길 케이블카 타고도 갔지만 뭐 이렇게 한번 제가 뻐겨봅니다. 험해요 바랑산. 케이블카 타고 잘 올라가셨습니다. 거길 이 날씨에 걸어 올라가기에는 너무 더우셨을 것 같고 9423 쓰는 분께도 그리고 프라이팬 되신 할머니와 어머님께도 1256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씩 보냅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가정음악 10시 8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의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신문 읽어드립니다.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신윤주의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립니다.

6월 8일 가정음악신문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오는 6월 15일 롯데 콘서트홀 무대에 오르는 임윤찬,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온 최고의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함께 모차르트의 음악만으로 구성된 콘서트를 여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후반부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24번 C단조를 통해서 각기 다른 모차르트 음악의 매력을 들려줍니다. 원전 음악의 대가 스즈키 마사아키의 아들로 바흐 콜레기움 재팬을 이끌고 있는 스즈키 마사토가 지휘를 맡아서 전통에 기반한 섬세한 해석으로 임윤찬과 호흡을 맞춥니다. 또 공연 후반부 첫 순서는 소프라노 임선혜가 맡아서 모차르트 아리아 어찌 그대를 잊으리 퀘르 505를 선보입니다. 모든 연주곡과 연주 순서를 임윤찬이 직접 기획한 이번 콘서트, 협주곡에서 성악곡까지 다채로운 모차르트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로베르트 곤잘레스 몬하스가 파리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발탁됐습니다. 1988년 스페인 출신으로 산타 체칠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등에서 악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5년 이후 지휘자로 변신했습니다. 현재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와 스위스 빈터 투어, 무지 콜레기움 오케스트라 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앞세워서 현대 음악을 초연하는 기획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 오케스트라에서는 그런 그의 열정과 감각을 높이 평가하면서 새로운 수석 객원 지휘자로 선임했죠. 지난 2025년 파리 오케스트라 처음 호흡을 맞췄던 곤잘레스 몬하스, 수석 객원 지휘자의 자격으로 2027년 시즌부터 4년 동안 파리 오케스트라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그리고 24번 C단조, 또 임선혜가 노래할 사랑하는 이 어찌 그대를 잊으리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퀘르 503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그리고 C단조 퀘르 491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는 피아노의 개사한다, 그리고 지휘도 역시 개사한다가 이끌어갑니다.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카메라타 아카데미카의 연주인데요.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어 어찌 그대를 잊으리 소프라노 크리스틴 셰퍼의 음성, 피아노의 마리아 조앙 피르스고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곡으로 행복한 한 25분이었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쪽 쾌일 작품 번호 503 중에서 3악장 알레그레토와 협주곡 24번 C단쪽 쾌일 491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그리고 사랑하는 이여 어찌 그대로 잊으리 쾌일 505를 쭉 들으셨습니다. 게사 안다의 피아노와 지휘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아니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음 카메라타 아카데미카의 연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크리스틴 셰퍼의 음성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념해서 6월 15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임윤찬 피아니스트 또 임선의 소프라노 스즈키 마사토의 지휘로 이루어 그 공연을 우리는 오늘 아침 일주일 전에 미리 예습해 보았습니다. 티켓팅에 실패하신 분들 가정음악에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정음악신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케이트 힐러리 한이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초빙 예술가로 임명됐습니다. 2024년부터 음악원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힐러리 한. 초빙 예술가 자격으로 마스터 클래스는 물론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코칭, 앙상블 워크숍, 또 무대 경험과 자기관리에 대한 강연 등 현역 연주자로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작됐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몸담았고 지금도 명예지휘자로 활동해오고 있는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은 스웨덴 음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블롬슈테트를 기념하기 위해 이 흉상을 제작했어요. 스웨덴 궁정가수이자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카를 마그누스 프레릭손이 직접 만든 이 흉상 스톡홀름 베르발트홀 로비에 설치됐고요. 지난 6월 3일 제막식과 기념 콘서트도 열렸는데 원래는 블롬슈테트가 직접 지휘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참석을 못했고 앨런 길버트가 대신 지휘를 맡아서 말러 교향곡 9번을 연주했습니다. 올해 98살인 블롬슈테트 지난 5월 중순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지만 의사의 권유로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마에스트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9번 D단조 가운데 2악장을 듣겠습니다. 여유로운 랜들러 템포로 약간 서투르고 매우 투박하게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9번 D단조 가운데 2악장이었습니다. 여유로운 렌틀러 템포로 약간 서투르고 매우 투박하게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블롬슈테트는 27년생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존재하면서 우리 클래식계를 이끌어온 지휘자, 그를 기리면서 흉상을 제작했고 또 기념음악회에서 바로 이 곡을 연주하고 또 지휘할 예정이었었는데요. 건강 악화로 대신 다른 지휘자가 함께했다는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앨런 길버트가 대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까 산목년 얘기 나와서 5488 쓰는 분께서 심심산골 오지로 들어온 지 언 10년 해마다 집에 산목년이 고아하게 피어나 아주 반갑다고 5488 쓰는 분 반갑습니다. 산목년만큼 커피 한 잔 보낼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각자 뿌리를 내리고 따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땅 속에서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나무뿌리와 곰팡이류가 서로 뒤엉켜 만든 균근망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이지요. 이 연결망을 따라 나무들은 영양분을 주고받고 또 해충의 공격을 받았다는 신호를 전달하기도 한다네요. 마치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Wood Wide Web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지요.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쉬고 있을 때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관계들에 기대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고 있는 숲을 떠올리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연결들 위에 음악 한 곡 얹어 볼게요.

한달의 그리운 나무 그늘이요. 옴브라 마이프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바리톤 박주성의 노래 정태경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작년 8월 13일 KBS 음악실 초대석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 극장 전속 솔리스트 바리톤 박주성님, 뭐 줄줄이 어떤 아리아든 멋지게 소화하셨던 그날 실황이 생각났습니다. 이민하님께서 오프닝 들으시고 열리지라는 말도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콩 게시판 분들 역시 나무의 열리지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기분 들잖아요. 최희룡님께서도 우리 콩님들도 음악 을 통해서도 또 콩창을 통해서도 다 관계되어 있다라고. 저도 그 숲을 떠올린다라는 그 오프닝 글에서 콩숲을 사실 제일 먼저 생각했었어요. 오늘도 음악으로 라디오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번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소나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2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들어보시죠. 이윤정의 오보에 허진선의 챔발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소나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2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이윤정의 오보에 허진선의 챔발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최석근님께서 찰랑찰랑한 챔발로 소리와 은근 잘 어울리는 솔직 담백한 오보의 음색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재밌네요. 오보의 음색은 솔직 담백합니다. 그렇죠. 아주 독보적인 사운드를 내뿜는 침투력 강한 소리니까. 이승구님께서는 즐거운 시간 KBS 음악실 담당자님들 반가워요. 항상 고맙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아, 저희 제작진 힘낼게요. 고맙습니다. 이제 음악실 매거진 월요일 코너 준비할게요.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1분입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지난 4일 목요일, 클래시컬 브릿지가 막을 올렸습니다.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바이올리니스트 오기스틴 듀메이를 비롯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음악 축제인데요. 이번 주에도 이어질 화려한 무대들 지금 소개합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 음악 페스티벌은 2018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열린 음악 축제로 피아니스트 클라라 미니 예술 감독을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최정상의 거장과 차세대 음악가들이 함께 꾸리는 무대를 통해 시대와 세대를 잇는 브릿지, 가교의 역할을 해오고 있죠. 매년 개최지를 바꿔가며 열리는 이 축제는 2024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고 올해도 한국 관객들을 찾아와 풍성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이어진 공연에서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마이스키 트리오, 또 바이올리니스트 오기스틴 듀메이, 첼리스트 에드가 모로를 비롯한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협연을 감상할 수 있었지요. 이번 주에도 그 무대는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와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슈만 바이올린 협주곡,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로자코비치, 첼리스트 고티에 카피송, 피아니스트 엘렌 메르시에가 함께하는 베토벤 3중 협주곡 협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공연 모두 음악가들의 음악가 미하일 플레츠노프가 지휘자로 나서는데요. 이름만으로도 클래식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는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에 공연장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베토벤의 3중 협주곡, 그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라 폴라카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정명화의 첼로, 정명훈의 피아노, 그리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토벤의 3중 협주곡 C장조, 그중 3악장 론도 알라 폴라카, 정경화의 바이올린, 정명화의 첼로, 정명훈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8538번 쓰시는 분께서 귀한 정트리오의 연주 선곡이네요. 적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정트리오 연주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뭔가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듯한 다정한 호흡이 느껴지는 맑고 깨끗한 소리를 감상하니까 월요일 아침에 힘이 납니다. 달력을 보니까 당분간 휴일이 없네요.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아, 우리에게는 월드컵이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침에 생방송 들었는데 이재후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월드컵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네, 월드컵 중계 KBS와 함께해 주시고 지금은 KBS 음악실 시간입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두 음악 단체의 소식 알려드리지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는 올해 상반기 주목받는 차세대 지휘 거장들과 함께하는 마스터피스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죠. 최수열, 홀리최에 이은 세 번째 주인공으로 지휘자 윤한결이 무대에 오릅니다. 윤한결은 2023년 차세대 스타 지휘자들의 등용문인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관현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해석을 선보이며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요. 12일 금요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와 13일 토요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이번 경기필 무대에서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을 선보입니다. 특히 희망의 교향곡이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은 북유럽 특유의 서정성과 웅장한 기상을 담고 있는 작품이죠. 협연자로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풍부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2010년 퀸 엘리자베스 콩쿨 우승자 데니스 코츠킨이 함께합니다.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는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 앙상블 블랭크의 창단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립니다. 앙상블 블랭크는 예술감독 최재혁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단체인데요. 20세기 이후의 음악과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데 꾸준히 힘써왔지요. BBC 프롬스 코리아, 대관령 음악제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음악제는 물론 국립현대미술관, 장욱진 미술관 등 다양한 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의 경계를 넓히는 데 앞장서

서 왔습니다. 이번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제에서는 악기의 마찰음과 연주자의 움직임까지 음악의 일부로 사용한 헬뭇 라헨만의 첼로 독주곡 프레션을 비롯해 스트라빈스키, 힌데미트, 블레스, 존 애덤스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음악이 걸어온 실험과 변화의 길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음악의 오늘을 전해온 음악가들, 앙상블 블랭크의 창단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준비했습니다. 그중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김대진이 지휘하는 수원 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들어보시죠.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김대진이 지휘하는 수원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강영실님께서 시벨리우스는 힘이 불끈 난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무언가 진짜 코어로부터 뜨거워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최병조님 수원시립의 연주 아주 훌륭하네요. 진경수님도 시벨리우스 이끌려 인사드립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음악 한 곡에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의 소감을 읽을 수 있으니 참으로 좋습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전해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는 2025 윤희상 국제음악콩쿨 박성용 영재특별상 수상자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첼리스트 이재리인데요. 이재리는 깊이 있는 음색과 과감한 표현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첼리스트죠. 지난 연말 KBS 음악실이 기획한 올스타 트리오 별난 트리오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 피아니스트 선율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상기념 음악회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영성과 함께 드뷔시와 플랑크의 첼로 소나타 그리고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를 첼로 편곡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공연에 앞서서 모레 수요일 음악실 초대석에서 이재리와 박영성의 라이브 연주를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레 수요일 11시 지금 한국 클래식이 주목하는 라이징 스타 이재리와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이재리의 첼로 안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작년 9월 24일 음악실 초대석 라이브 버전 보내드립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이재리의 첼로, 안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쓸쓸하고 뭉클한 음악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우리 노래를 들어보시죠. 김소월 씨, 박지훈 곡, 산유화, 국립합창단의 합창입니다.

김소월 씨, 박지훈 곡, 산유화,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답네요. 내일은 피아니스트 김송현과 함께하는 살롱드 피아노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파데레프스키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 노현진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피아니스트들이 펼쳐낼 특별한 이중주 내일 보이는 라디오로 콩 스튜디오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끝곡을 소개할게요. 리스트의 탄식, 운소스피로,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를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전니가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한 아이들의 턱뼈를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정말 많은 치아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나 있는 전니와 그런 전니를 밀어내고 나올 연꼬치까지 마치 옥수수 알들처럼 빼곡하게 입안을 채우고 있죠. 새롭게 이가 나는 건 좋은데 전니를 빼는 건 아이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죠. 전니를 수월하게 빼기 위해선 충족돼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꼬치가 나올 때 전니의 뿌리를 녹이면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전니라도 뿌리가 깊은 상태로는 잘 빠지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은 무서워하지만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일을 잘 보내줘야 새로운 일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걸요. 우리의 삶에도 새롭고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다면 이전에 깊이 뿌리 박힌 것들을 먼저 잘 보내줄 수 있어야겠죠. 단번에 뽑긴 어려울 수 있으니 서서히 그 뿌리를 녹여봐야겠습니다. 새로운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마음으로요.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Kings Singers의 노래였어요. 만 6세쯤 되면 이제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뽑는 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인생에서 꼭 겪어야 할 통과 의례이긴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죠. 겪고 싶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버리고 싶은 습관들도 바로 이런 빼야 할 치아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빼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빼기가 쉽지 않은 뿌리가 깊은 치아 같은 걸요. 아, 오늘 한 주는 이제 깨끗하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You are the new day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월요일이라서 분주하게 보내고 계시겠죠?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라 하고 있어요. 창현님.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보면서 즐기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9310번 우물정자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콩에 남겨주시면 돼요. 유튜브에서도 하나 둘씩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번입니다. 그의 마지막 소나타이기도 하고 그의 말년에 작곡된 작품이죠. 말년이라고 해봐야 모차르트는 35세, 30 이제 후반에 정말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30대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18번 가운데 3악장 론도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D장조 쾰 576번 가운데 3악장 론도였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깨끗한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3261번 쓰시는 분. 피아노 소나타 18번 2악장은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애청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조만간 또 2악장도 꼭 기억해서 전해드릴게요. 3261번 쓰시는 분. 그리고 6701번 쓰시는 분, 너무 멋진 곡 감사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남산 산책길을 걷고 있어요. 물론 생생클래식을 같이 들으면서요. 햇빛은 센데 바람은 선선하네요 하셨고, 상우님은 주말에 생클 잘 챙겨 듣습니다. 차분한 진행 솜씨에 반했어요 하셨는데, 늘 차분하진 않지만 네. 이번 주는 좀 차분했었나요? 7469번 쓰시는 분은 오랜만에 휴가라 평온한 월요일 낮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라는 처음 보는데 반가워요 하셨어요. 네, 신청곡은 언제든지 이렇게 전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딱 들으시는 시간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전해드릴게요. 평일 이 시간이 좋다 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주말에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기말고사 기간이군요. 4209번 쓰시는 분. 생클 드리면서 머리를 좀 식히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교환님 그리고 병필님도 반갑습니다. 8644번 쓰시는 분. 아이들이 학교 옆 화단에 심은 꽃이 너무 예뻐서 보냅니다 하셨어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카를 체르니의 내 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작품 153번 가운데 3악장 비바체입니다. 부부 듀오 피아니스트죠. 듀오탈과 그로투이센의 연주, 그리고 브루노 바이리 지미아는 미넨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 몸에 네 손이 다 달린 것 같은 그런 정말 유기적인 연주였어요. 카를 체르니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작품 153번 가운데 3악장 비바체였습니다. 디오 타렌 그로트위젠의 피아노 브루노 바이리 지미아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는데요. 부부라서 이런 연주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부부기 때문에 이런 연주가 더 어려운데 해내는 걸까요? 정말 정말 경이로운 정말 한 몸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을까 항상 감탄하면서 듣게 되는데 창현님께서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고음을 맡으시는지 궁금하네요 하는데 보통 그 야라탈 그러니까 아내가 높은 건반의 오른쪽을 담당한다고 하고요. 왼쪽 베이스는 남편이 담당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 음반의 그 자켓을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민님. 듬모하다가 기말고사라고 하시길래 저도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아유 밤잠도 못 주무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동기님은 퇴사 후에 1인 개발자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에 개방된 공간에서 일하다 어제 1인실로 옮겼는데요. 너무 좋아요. 생글도 이제 이어폰이 아닌 스피커로 듣고 있습니다. 또 스피커로 듣는 맛이 있죠. 또 춘희님께서는 나무들이 더 초록초록하고 새들은 지적이고 바람도 선선하고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70대인데요. 평생 들어온 클래식 음악이지만 걸으면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참 클래식 음악은 또 질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그 방대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곡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평생 들어오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더 즐기기가 좋으시지 않을까. 또 미수님은 어디 가세요? 고속버스 타고 속초 가시는군요. 천안에서 속초 가는데 3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아 여름휴가를 미리 다녀오시는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속초 가면 회도 좀 드시고. 뭐 닭강정 이런 것도 유명한가요?

사라사트의 호타 아라고나사 작품 27번까지 들었습니다. 스페인 아라곤 지역에서 시작된 춤곡을 호타 아라고나사라고 하는데요. 로지에로 리치의 바이올린과 미겔 자네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체이콥스키의 유머레스크 작품 10의 2번 데보라 마르케티의 바이올린과 보브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승우님도 유머레스크 하면 드보르작이나 슈만을 생각했는데 차이콥스키의 곡은 처음 들으셨다고 이 곡도 좋으셨죠? 재경님이 속초 가시는 분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바이 마을에서 순대도 드시고 오세요. 순대도 유명하군요. 또 유튜브에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네요. 애옹이님 그리고 루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로라님은 오늘 60일 된 아가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늘 멋진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지친 육아에 정말 진짜 힘이 납니다. 그러게요. 힘이 많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이가 좋아하는 곡, 아이와 함께 들으면 좋은 곡들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꼭 신경 써서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들을 곡은 체코 출신의 작곡가 벤젤 토마스 마티에크카의 노트르노 또는 트리오 작품 21번을 에다가 슈베르트가 여기에 첼로 파트를 추가해서 4중주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기타, 플루트, 비올라 그리고 첼로까지 4중주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이치 996번이고요. 그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볼프강 슐츠의 플루트, 볼프람 크라이스트의 비올라, 웨란주쇼의 기타, 게오르그 파우스트의 첼로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플루트, 비올라, 기타, 첼로, 사중주, 쥐장조, 도이치 96번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였습니다. 볼프강 슐츠의 플루트와 볼프감 크리스티의 비올라, 웨란제쇼의 기타, 게오르그 파우스트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오늘 선곡이 아주 상큼하고 신선합니다. 4209번 쓰시는 분. 월요일에 그 무거운 느낌을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곡들이었는데요. 3675번 쓰시는 분은 5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맞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아직은 좀 어색한데 차차 적응하겠죠. 쨍쨍 클래식 들으면서 헛헛함을 달래봅니다 하셨어요. 발원진 님도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오늘 생크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3월에 낙상사고로 고관절 수술하고 두 달 넘게 재활하면서 침상에 있습니다. 평생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백수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이 심란하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이제껏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려고요. 하셨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를 잠시 주저앉아 있을 그때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으신다면 아마 아, 이 시간이 참 소중했구나 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새로운 일을 하게 돼서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여러분의 또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게 되네요. 1978번 쓰시는 분,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추석을 앞둔 가을 같네요. 무더운 여름 보낼 생각을 하면 달력 석장을 슥슥슥 넘겨서 바로 9월이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겠지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날씨는 가을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여름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시니의 두 곡을 들을 텐데요. 먼저 사후에 발견된 작품이죠. 로시니의 바순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카렌 지오거건의 바순과 잔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가운데 나는 이 거리의 만능 일꾼 라르고 알팍토툼을 캐나디안 브라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역시 로시니의 바순 협주곡이었고요.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카렌 지옥의 거날 바순과 전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BBC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지혜님이 지연 씨의 허허 이 소리를 들으면 왜 그리 마음이 편안하게 녹아내리는지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숙현님은 저희 막내 신우 보경이 남매둥이 출산하고 오늘 조리원으로 갔습니다. 둥이들 품고 있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 둥이들과 큰딸이지만 아직 새돌전인 규림이 다섯 가족이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많이 도와주시겠죠? 쌍둥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기쁨도 두 배 이상 보람도 두 배 이상이라고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죠.

이번 주는 책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페라로 세금 이야기를 풀어낸 책입니다.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 KBS 클래식 FM PD 출신의 회계사 강성민과 회계법인 컨설턴트 윤영산 두 저자가 함께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익숙한 오페라 속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 문제를 풀어냈는데요. 오페라 사랑의 위약에서 삼촌의 유산을 받은 네모리노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또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서 비올레타가 사망하면 그녀의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며 알프레도가 도박으로 번 돈에는 세금이 붙을까? 같은 문제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페라 애호가들에게는 오페라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재미를 주고 상속과 증여를 단순한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와 욕망을 비추는 이야기로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 이 책 원하시는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5분께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도니자티의 사랑의 묘약 가운데 한 곡 들을까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 우나 프루티나라 그리마,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네모리노의 아리아죠. 우나 프레티바라 그레마 남몰래 흘리는 눈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와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상민님이 약은 약사에게, 클래식은 생클에게 하셨는데 한낮의 클래식은 생클에게 맡겨주시죠. 지금 시각 1시 5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누군가의 자리에는 그 누군가의 존재감이 남습니다. 우리가 예술가의 공간을 궁금해하는 것도 거기에 남아있는 예술가의 숨결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죠. 대중의 이런 마음을 읽었던 걸까요? 최근 서울에서 진행 중인 한 전시회는 거장의 의자 석점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구도자처럼 산을 그리고 또 그렸던 인물. 바로 화가 유영국의 회고전의 말입니다. 현재 서울 중구의 서울미술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화가 유영국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기획한 한국 근대 거장 시리즈의 첫 번째 전시인데요. 지난 2002년 세상을 떠난 유영국은 한평생 산을 그린 산의 화가이자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입니다. 그가 칠한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과 변주하듯 칠한 초록, 보라, 청록과 주황은 전부 다른 모습의 산을 둥글게, 때론 날카롭게 채우고 있죠. 물론 바다나 다른 자연의 모습을 그린 적도 있지만 그가 평생 매달린 주제는 바로 산이었습니다. 아침에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산, 수직의 에너지로 솟아오른 산, 기와의 곡선을 닮은 맵시 있는 산과 강렬한 빨강으로 불타고 있는 산. 언제 봐도 참 새롭게 느껴지는 천 가지 산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죠. 왜 하필 산입니까? 모두가 궁금해야 할 법한 그 질문을 고인의 자녀들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가 유영국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피카소 같은 사람은 워낙 천재라서 뭘 그려도 다 잘 그리지만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재를 산으로 삼았다. 화가는 그림의 산을 담을 수 있다면 자연과 우주의 질서까지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한평생 엄격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술을 마시고는 절대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요. 낮에 보는 빛과 저녁 때 보는 빛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앉아서 작업을 했다고 하죠. 그의 나이 61살에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로 큰 수술만 8번. 하지만 그럼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로지 그림에만 매달렸던 숱한 날들. 그렇게 완성돼서 미술관 벽에 걸린 걸작들 속에 그의 의자 석점이 함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작업용 의자라고 하면 딱딱한 질감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거장의 의자 석점은 제법 푹신해 보입니다. 이 석점 모두 방석 부분과 등받이가 푹신한 안락 의자죠. 아마도 몇 시간이고 앉아서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의자를 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등받이에 기대고 앉기보다는 앞쪽에 걸터 앉아서 캔버스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작업을 했겠죠.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을 남겼던 화가 유영국. 그 의자는 고인에게 내면의 산을 들여다보는 영혼의 전망대이자 고되지만 앉을 수밖에 없는 수행의 자리였을 겁니다.

쇼팽의 말츠 작품 69의 1번 들었습니다.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손여름 씨의 연주를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 오디오 가이드 내레이터로 손여름 씨가 활약하기 때문인데요.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유영국의 회고전 산은 내 안에 있다의 작품들과 또 그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의자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전시회 제목인 산은 내 안에 있다. 마치 답은 내 안에 있다. 라고 들리는데요. 19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 고인과 동시대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은 외국으로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김환기 선생도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뉴욕으로 향했고요. 물방울 화가 김창열 선생도 뉴욕에서 파리로 갔는데 화가 유영국만 국내에 남아서 고향인 울진의 산을 탐구했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늘 자기만의 답을 찾아온 게 아니었을까. 무료로 볼 수 있는 전시고요.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나들이 삼아서 다녀오기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숙님이 다음 주에 가보려고요. 유영국 전시회 입장료가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무리 시립미술관이라도 하셨는데 이런 혜택은 누려야죠. 또 찬영님께서는 퇴직한 후에 제일 좋은 점이 KBS 콩으로 자유롭게 여유 있게 클래식 음악을 다채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하셨고요. 진희님도 저도 다녀왔어요. 학교 수업으로 바빠서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 일찍 일어나서라도 작업 시간을 채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그토록 일정하고 꾸준히 평생 할 수 있다면 그건 일이 아니라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하나에 천착했던 그 예술가의 삶을 엿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그 동기가 되지 않을까. 다녀오신 분들은 또 알려주세요. 그리고 강한나님께서는 유튜브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긴 피아노 교습소입니다. 아이들 레슨 전을 생글로 에너지 충전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혁수님도 이미 유영국님 전시회 두 번 다녀왔어요. 하셨고 명자님은 또 생클 새싹 청취자시군요.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오늘 그 도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문자나 콩 게시판 말고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주흥님 그리고 진성님은 안경 착용한 지연 씨의 모습에서 연륜이 느껴집니다. 아니 연륜 대신 지성미를 더하기 위해서 했는데 연륜이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신청곡을 쭉 이어갈 텐데요. 2258번 쓰시는 분. 쨍한 날씨에 나무 그늘 아래서 소풍을 해야 제격인데 현실은 첼로를 깎고 있다고 사연 주셨었죠. 그래서 옴브라 마이프 첼로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하셔서 그 곡 준비했습니다. 258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 헨델의 옴브라 마이프 라르고를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와 페터 갈리용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9423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먼 길을 달려 두물머리까지 갔다가 이 청아한 날씨에 그냥 발길을 돌리기 아쉬워서 생생 클래식 들으며 하염없이 바람을 맞고 공기와 땀냄새, 땅냄새를 맡으며 땀냄새라고 잘못 말할 뻔했네요. 땅냄새를 맡으며 하염없이 앉아있습니다. 계획 없이 왔지만 우연히 준 선물이 더 값진 것 같습니다. 루이지 사카모토의 영화 마지막 황제 가운데 레인 함께 들었는데요. 지은님이 이 곡 황비였던 배우 조한첸이 빗속에서 I'm free라는 대사를 했던 장면에서 흘렀는데 기억납니다 하셨어요. 영화에서 황제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는 이제 자유다 라면서 뛰어나오는 그 장면에서 흘러나왔던 곡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2258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헨델의 라르고였습니다.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와 페터 깔리옹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694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바흐의 아리오소 로베르트 본필리오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었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이 곡이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던 곡 오늘 들었습니다. 에버그린님이 하모니카 소리 들으면 옥수수가 생각나고 이 곡 하모니카로 들으니까 참 좋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6378번 쓰시는 분은 비 오는 부산 날씨와 딱 어울리는 선곡들이에요 하셨고 인숙님은 저도 새로운 일에 몰두하려고 했는데 귀는 생클의 음악과 이야기에 쫑긋 했습니다. 유영국 선생님 전시 참 좋습니다. 따님이신

유리지님 공예 작품도 참 좋은데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토양을 주신 것 같아요. 좋고 오늘은 좀 찌푸린 하늘인 곳이 좀 있나 봐요. 9676번 쓰시는 분도 그렇다고 하셨고 소희님도 편안하게 음악 감상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비제오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아바네라 듣겠습니다. 사랑은 길들여지지 않는 새.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와 조르주 프라트르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아바네즈 작품 83번까지 들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샤를 디 투어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비제 까르멘 가운데 아바네라였습니다. 사랑은 길들여지지 않은 새.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와 조르주 프라트르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는데 게시판에서 하바네라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하바네라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프랑스어 발음이 H가 묵음이라고 해서 아바네즈, 뭐 하바네즈라고도 그냥 통상적으로는 저희끼린 다 알아들으니까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오늘 하늘이 정말 예쁜가 봐요.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0661번 쓰시는 분도 사진 보내주셨고 오늘 가을 하늘 같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찍었는데 너무 맑아서 깜짝 놀랐어요. 땅만 보고 가지 마시고 가끔 하늘도 보시고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자님께서는 지난번에 콜레기움 뮤지쿰 서울의 공연 당첨돼서 잘 다녀왔습니다. 마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곡 전곡을 들을 수 있어서 무척 좋았어요. 창단 10주년 음악회에 감개무량해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설명해주는 악장님 응원하면서 많은 박수 보냈습니다 하셨는데

아, 브란덴부르크 협조곡도 조만간 또 들어야겠네요. 이번에 들을 곡은 만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1번 B플랫 장조 작품 45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아싸입니다. 만델스존이 첼로 소나타 두 곡 남겼는데요. 그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곡이죠. 린 하렐의 첼로와 브루노 까니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할게요.

만데스존의 첼로 소나타 1번 B플랫 장조 작품 45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였습니다. 린 하렐의 첼로와 브루노 가니노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병조님께서 만데스존의 첼로 소나타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셨어요. 1번 참 숨은 명곡이죠. 이번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맨델스존 특유의 정말 매끄러운 선율과 따뜻한 감성이 잘 살아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동생인 아마추어 첼리스트 폴 맨델스존을 위해 작곡되었다라는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하는 곡인데요. 오늘 이제 방송 끝날 때쯤 되니까 감사히 잘 들었다 이런 인사를 벌써 전해주시네요. 소희님께서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기분 좋은 오후를 이어가세요 하셨고 미수님도 2시간 행복했습니다. 생글이 있어서 고속도로 지루하지 않았어요 하셨는데 이제는 도착하셨나요? 오늘 끝곡은 이 곡은 지난주 금요일에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할 때도 많이들 청해 주시는 곡 중에 하나거든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수록되어 있는 My Favorite Things. 오늘은 카오리 무라지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차드 로저스의 My Favorite Things를 들었다 놨다 하는 연주, 카오리 무라즈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인숙님께서 잔잔한 기타 연주도 참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일단 생크리 있고요. 초콜릿, 커피, 홍차, 아이스크림, 좋은 음악과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내일도 정오에 인사드릴게요. 보라는 목요일에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작가 장효림, 연출 정유라, 전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명피아니스트 파스칼 로제의 전집이 발매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프랑시스 폴랑의 피아노 협주곡,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샤를 디토아가 주연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도 새로 입수한 히스토리컬 신보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작품 번호 64,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미넨필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이 트럼펫의 달인이었죠. 바실리 브란트의 연주의 영작품 F단조 작품 번호 11, 볼프강 바우어의 피스톤 코넷, 그리고 올리버 트렌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코넷 연주가 화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상당히 애잔합니다. 볼팡 바우어의 연주였습니다. 피스톤 코넷 연주였고요. 올리버 트렌델의 피아노 연주, 바실리 브란트의 작품, 연주의 용이 작품 F단조 작품 번호 11,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뭐 CD 시대는 갔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뭐 이전 가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신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보를 많이 입수했는데요. 이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쭉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그 두 차례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평일에도 신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히스토리컬 신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감상하실 음원이 그렇습니다. 1971년 레코딩인데요. 캠페의 슈트라우스 교향시입니다. 이 루돌프 캠페는 정말 대단한 지휘자로 정말 각광을 받았지만 66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특히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직접 지도를 받아서 이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지휘를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죠. 음악 듣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아인의 알펜 심포니. 이 제목하고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알프스 교향곡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알펜 그러면은 이 고지대,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정관사가 붙어 있죠. 아인의. 그러니까 어느 산악교향곡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이 알프스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작품 번호 64, 루돌프 캠페가 주의하는 미넨필의 1971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는 이 곡을 직접 듣고 비망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곡을 쓸 수 있을까? 리히터도 탄복한 슈트라우스의 작품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작품 번호 64, 루돌프 캠페가 주의하는 윈앤필의 1971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역시 새로 나온 음반입니다. 안더첩스키가 브람스 말년에 소품들을 발표했는데요. 연주 좋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계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7 가운데 3번 피오트르 안더첩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계관주곡 작품 번호 117 가운데 3번 피오트르 안더첩스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은 최근 발매된 히스토리컬 신보 전집 가운데 두 곡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은 추억의 피아니스트 파스칼 로제입니다. 로제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 음악 듣는 게 좋을 것 같죠. 1951년생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 특별한 수상 경력 없이 이 무대에 그리고 레코드에 발을 들여놨다는 점인데요. 그야말로 프랑스 에스프리의 진수를 들려줬던 전형적인 프랑스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제는 처음에 1960년에 클로드 드뷔시의 음악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파리 음악원에서 공부했죠. 그곳에서 줄리어스 커첸과 음악적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첫 번째 리세트를 유럽에서 개최를 했고요. 곧바로 데카 레이블에 픽업이 돼서 음반 작업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프랑스 레파토리에 강했는데요. 클로드 드뷔시, 가브리엘 보레, 모리스 라벨, 그리고 프란시스 폴랑의 음악에서 비견할 예가 없을 정도로 좋은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챔버 뮤직에도 관심이 많아서 바스키의 트리오를 결성을 해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샤를 뒤토아와는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많은 그런 음반들이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랑스 음악에 정통한 로제지만 이 독일 음악 쪽에도 남다른 그런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레퍼토리 폭을 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굳이 꼽자면 역시 프랑스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시 프랑시스 폴랑의 음반 각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폴랑의 기지에 넘치는 그런 음악을 정말 그 프랑스적인 우아한 터치로 현대적인 모차르트라고 해야 될까요? 멋지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폴랑의 피아노 협주곡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샤를 뒤토아가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입니다.

프란시스 블랑의 피아노 협주곡,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셰럴 디토아가 주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 낮방송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요. 선곡표라는 아침 7시에 정확하게 열립니다. 확인하셔서 당일 나갈 곡들 한 번쯤 일람해 보시면 감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협주곡 소개해드리는 날인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프란시스 블랑의 전집, 발매된 전집, 데카 레이블의 모든 것을 집대성시킨 전집에서 협주곡 부분 떼어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이 블랑의 피아노 협주곡, 사실 간명해 보이지만 표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곡이 아닙니다. 짤막하지만 현대적인 모차르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블랑의 기지에 넘치는 그런 작품을 파스칼 로제는 아주 세밀하면서도 유연하게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레파토리에 강한 파스칼 로제였지만 꼭 프랑스 레파토리만 연주했던 건 아닙니다. 독일 음악도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3번도 레코딩하고 있습니다. 이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레코딩은 사랑받는, 그런 이전부터 사랑받는 레코딩이죠. 기념비적인 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언뜻 유명한 음반으로 이 코바체비치의 연주, 그리고 폴리니의 연주 떠올리게 마련이죠.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아주 강렬한 타악기의 맛, 피아노와 조화를 이룬 그런 연주를 처음으로 꼽았는데, 이 로제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한편의 여백을 살리는, 그러면서도 바르톡 피아노 협주곡이 주는 타악기적인 특질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발터 벨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발터 벨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파스칼 로제의 전집 가운데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곡들도 좋은데요. 시간 날 때마다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주 명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0: 제주에서는 이 메밀을
1: 봄과 가을 두 번 심고 두 번 거둘 수 있습니다.
0: 제주에서 메밀을 두 차례 돌려 심는 이모작이 가능한 이유. 봄이 일찍 오고 가을이 늦게 떠나는 제주의 비교적 온화한 기후와 짧은 기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메밀의 특성.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잘하는 적응력 덕분이죠. 그 덕에 제주에서는 하얀 메밀꽃 바다를 6월에도 10월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와 메밀이 함께 빚어내는 조화 덕분에 제주에는 하얀 메밀 물결이 두 번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래서 하얀 메밀꽃밭은 꽃을 두 번 보는 기쁨이라기보다 놓친 사람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기쁨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을 놓쳤으면 가을을 챙기면 됩니다. 지금 저 멀리 제주 하얀 메밀꽃밭이 전하는 메시지를 새겨듣게 됩니다. 봄을 놓쳤는데 가을까지 놓치는 건 아쉬움만 키우는 일이잖아요. 흐린 날에는 멀리 있는 소리가 더 잘 들리죠. 가을을 놓치지 말라는 메밀꽃 당부를 듣기에 딱 좋은 날이지 싶습니다.

6월 8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김광석의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한들거리는 하얀 메밀 물결, 그 바다를 그려보면서 저는 들어봤습니다. 아주 남성 합창단의 하모니로 오늘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지동민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합창 버전 색다른 느낌이네요 하셨는데, 저도 사실 논할 진행하면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남성 합창단의 하모니로 처음 접했는데 괜찮죠. 박진미님, 첫 곡부터 상쾌하네요 소연님. 강영실님, 날씨 좋고 노래 좋고. 이윤영님 계신 곳은 조금 찌뿌린 하늘인가 봐요.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다 그쳐줍니다. 한 시간 산책하며 잘 듣겠다고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최희룡님, 이제 여름 시작인데 가을을 부르시는 건가요? 여름만 기다렸던 한 남자. 요즘은 바다를 못 가니 여름도 덥기만 하지만 여름 기다립니다. 아, 여름 좋아하시는구나, 최희룡님. 맞아요. 아직 장마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가을 얘기를 하려니까 좀 성급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하얀 메밀꽃밭처럼 풍성한 그 가을의 결실을 생각하면서 이 여름의 무더위를 씩씩하게 견뎌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 그나저나 제주에 계신 분들은 하얀 메밀 물결 바다를 한 해 두 번이나 보시는군요. 이 또한 제주만의 축복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은주님, 운전 시작하면서 들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 김한호님, 이건 우리 세대만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찹쌀떡 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메밀묵 하면 찹쌀떡이 절로 떠오르는, 요즘은 그렇게 구성지게 메밀묵 찹쌀떡을 외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푸른 물결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이어드릴게요. 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죠. 네, 슈만의 막내 아들 펠릭스 슈만이 19살에 쓴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My love is green. 내 사랑은 초록빛. 싱그러운 자연의 사랑을 빗댄 청춘의 노래입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조머 아벤트 여름저녁 하이네시의 곡을 붙인 노래 작품 번호 85의 1이었습니다. 해질녘 고요한 호숫가 풍경을 노래한 곡인데요. 박봉용님께서 이제 자주 보게 될 풍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늘 큐시트 준비하면서 아 오늘 여의도는 꽤 맑은 편이거든요. 저녁에 이 노래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소프라노 모이카 에르트만 쿠스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브람스 가곡 내 사랑은 초록빛 작품 번호 63의 5였습니다. 내 사랑은 라일락처럼 푸르고 태양처럼 아름답다고 그 태양은 라일락 나무를 비추고 향기와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는 가사의 노래였어요. 바리톤 올라프 베어가 불렀고요.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도메니토 스카를라디의 세소칸타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레산드로 스카를라디는 이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였죠. 그는 18세기니까 이 바로크 시대와 그 다음 고전주의 시대의 과도기에 활동했던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데 이 작품은 바로크의 향기가 짙은 성악곡입니다. 울어라 울어라 슬픔에 가득 찬 눈 중에서 아리아 감상해 보시죠. 난 사랑에 빠졌고 내 사랑은 나의 고통을 멸시하네. 소노 아만떼. 버림받은 연인의 비탄을 담은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파트리치아 지오피, 메조 소프라노에는 아나 보니타티부스, 앨런 커티스가 지휘하는 일 콤플레소 바로코의 연주입니다.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이탈리아 세속 칸타타였습니다. 우러라 우러라 슬픔에 가득 찬 눈 중에서 아리아 난 사랑에 빠졌고 내 사랑은 나의 고통을 멸시하네. 소프라노 파트리치아 치오피와 메조 소프라노 안나 보니타티부스가 함께 불렀고요. 앨런 커티스가 지휘하는 일 꼼플레소 바로코의 연주였습니다. 아, 0522 쓰시는 분, 오늘 오프닝에서 메밀꽃밭 얘기했잖아요. 엊그제 제주에서 여행을 하셨는데 한라산 아래 첫 마을에서 메밀축제를 보셨다고. 아, 새하얀 메밀밭도 물론 보셨고요. 그리고 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메밀 자장면으로 요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노란 노그릇에 그 메밀국수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아, 우리 콩밭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노날 가족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만큼 군침 도는 모습이네요. 박희정님은 또 다른 추억을 얘기해 주셨는데, 찹쌀떡 메밀묵이 아니라 제첩국 사이소. 아, 근데 요즘도 가끔 들린다고요? 김해 아파트에 사시는데, 와, 진짜 정겨운 소리겠어요. 공은지님, 두부 팔러 오던 트럭 종소리도 아련한 기억입니다 하셨고요. 0504 쓰시는 분, 아주 아주 무거워 보이는 구름이 창밖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너무나 쾌적한 날씨입니다. 이제 봄 끝이다 하면서 계속 봄인데요. 이렇게 오래오래 즐기고 싶다고. 그러게요.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습도가 낮고 예년 기온이라 정말 마지막 봄 기운을, 봄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탱고선율이 멋지게 어우러진 곡인데요. 타바키라 찾아보니까 담뱃값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떠나간 연인의 이니셜이 새겨진 담뱃값을 보면서 잠 못 드는 밤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폴란드의 싱어송라이터 카야인데요. 이 카야와 작곡가 고란 브레고비치가 협업한 앨범이 이 동구권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루크레지아 보르지아 중에서 집안의 권력싸움으로 인해 여러 번 결혼을 해야만 했던 참 잔인하고도 비극적인 운명의 여인이죠. 그런데 또 미모가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판무 파탈로도 오해를 받는 조금은 억울한 여인입니다. 주인공 루크레치아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Come bello, quale incanto.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무슨 마법인가. 이 남자 주인공 제나로와의 첫 만남. 그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숨겨진 아들인 줄도 모르고 운명적인 끌림을 느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 조네 벨레아가 지휘하는 RCA 이탈리아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두 편의 오페라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사랑의 묘약 중에서 우리의 순진한 농부 네모리노의 아리아였어요. Una furtiva lagrima,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 멜로디만 들으면 엄청 슬픈 가사의 노래 같잖아요. 근데 하늘이시여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그녀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죽어도 좋소. 사랑으로 죽을 수만 있다면. 영토리 사랑의 묘약까지 재산을 탈탈 털어 사마실 정도로 사랑에 맞이하는 아데나가 자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그녀의 진심을 깨닫는 정말 감격과 기쁨의 노래입니다.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스, 다니엘 오레니지 비아는 발렌시아나 코뮤니타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루크레지아 보르지아 중에서 여주인공 루크레치아가 부르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무슨 마법인가 였습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가바예가 불렀고요. 조넬 펠레아가 지휘하는 RCA 이탈리아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20세기 독일 작곡가입니다. 프리츠 웨데의 로즈마리, 로즈마리. 이별의 노래 들어보시죠. 베이스 고틀러 프리크의 음성입니다.

독일의 민요처럼 사랑받는 오래된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프리드리 질허의 디 로렐라이, 테너 페터 슈라이어, 빈 국립 폴크소퍼 합창단의 하모니를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프리츠 웨다의 로즈마리 로즈마리, 이별의 노래였습니다. 베이스 고틀로프 프리크의 음성이었습니다. 여성구님, 오늘 첫 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 남성 합창단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많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주 남성 합창단의 하모니였습니다.

마오리족 출신으로 오타키의 한 법률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킹기 타히비. 그는 마오리족의 매력적인 여인 제인 암스트롱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녀 주위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젊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많았죠. 사무직이었던 그는 나도 젊고 건장한 사내다. 게다가 난 총명한 두뇌까지 지녔다. 이걸 사랑하는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한 곡의 노래를 만듭니다. 제목은 해프루 타이타마. 직역하면 나는 젊은 황소다쯤으로 옮길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황소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사이에 두고 젊음과 힘을 겨루는 다소 짓궂은 구애의 노래였죠. 난 젊은 황소다. 참으로 젊은 황소로다. 젊은 황소. 서로 들이받는 황소. 젊은 황소로다. 우리 둘이 가자. 오타키 언덕으로 가자. 그곳에서 둘이 할 일을 다 준비하고 마침내 끝을 이루게 되리라. 여기서 끝은 아마도 사랑의 결실이겠죠. 타이위가 이 노래를 만든 건 1909년 무렵. 약 20년 뒤인 1930년 타이위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그룹 타이위스가 이 곡을 당시 유행하던 재즈댄스 스타일로 편곡해 녹음했고요. 이 녹음은 그해 제작된 단편 영화에 쓰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페 푸르푸르 타이타마는 젊은 남자의 다소 짓궂은 파티송이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되죠. 1939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마오리 대대와 함께 싸우던 뉴질랜드 병사들이 난 젊은 플레이보이, 아주 전형적인 플레이보이, 오타키 출신의 젊은 플레이보이, 삶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플레이보이, 이렇게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가사로 바꿔서 즐겨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변주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랑과 구애의 그 모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죠. 이후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 덕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내용이 점점 순화되더니 난 행복해질 거다. 난 슬프지 않다. 이렇게 긍정적인 주문, 희망의 다짐을 담은 노래로 새롭게 해석돼서 설명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재해석된 버전이 하와이와 미국의 스카우트 캠프, 학교 음악 시간 등에 실리면서 마오리족의 행복 주문 노래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 노래. 바로 마오리 민요풍의 곡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에포이 따이따이에입니다.

무슨 주문가죠? 에포이 다이다이의 난 행복해질 거야. 마오리 민요풍의 노래 토토스 키즈의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도 마오리 민요 골랐습니다. 우리에겐 연가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노래죠. 포 카레 카레 하나 파도가 부서지네. 뉴질랜드 가수 헨리 웨스턴라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작은 나무들이 물결에 조금 흔들리고 수국이 피면 구름이 더 높아지고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갈 것이고 슬픔이 풍성해질 것인데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렸을 것이다. 이승희 시인의 정원에서의 하루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초여름 정원 풍경을 그리고 있죠. 그곳에는 나무와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흐르고 있고 슬픔도 자라고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다고 하네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더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낀 곳, 그곳에도 보이는 것들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시간, 어떤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가요? 임교민 작곡 오늘 하루도 힘내, 오사의 대금연주,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임교민 작곡 오늘 하루도 힘내. 오사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이승희 시인의 정원에서의 하루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수국꽃 피는 초여름 정원이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들 사이로 또 보이지 않는 시간과 마음이 흐를 때 그 풍경은 더 아름답게 기억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디선가 그런 풍경과 시간을 만나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이 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면상 작곡의 비 내리는 정원 이어드리죠. 가요금 앙상블 담현의 연주입니다.

FM 풍류마을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함현상 작곡 비 내리는 정원, 가요금 앙상블 담현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슈베르트의 주요 멜로디를 스윙 재즈풍으로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최승준 편곡 슈베르트의 추억, 숙명 가요금 연주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함께 하시죠.

고려 말 조선 초에 박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태종의 신임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요. 녹봉을 받으면 가난한 친척과 이웃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늘 좁쌀로 지은 밥만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군요. 그가 사원부 시사라는 직책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유량이란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박은은 그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나도 당신 나이가 되면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데 어째서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 후에 유량이 지방관으로 있을 때 왜구를 섬멸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밀이 누설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원부에서는 유량이 왜구들과 결탁했다고 의심해서 그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박은이 그 일을 맡았죠. 박은이 자신을 조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유량은 그가 과거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죠. 이제 복수를 당할 차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은이 아무리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도 유량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식했다고 하네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는 짓은 차마 못하겠구나. 결국 유량은 죽음을 면하고 유배를 갔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도 청렴하게 살았고 마음속에 큰 원한이 있었지만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던 사람 박은. 그가 한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오늘 천년의 향기 평조회상 세령산 윤형욱의 피리와 이영섭의 단소, 정기선의 가야금 연주, 권성택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김만석 작곡 대금과 25연 가야금을 위한 탁성곡 들으시겠습니다. 유기진의 대금과 이슬기의 25연 가야금 연주입니다.

김만석 작곡, 대금과 25연 가요금을 위한 탁성곡 들으셨습니다. 유기준의 대금과 이슬기의 25연 가요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FM풍류마을 우리음악 우리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유용재 작곡 바람의 날개 함께 하실 텐데요. 새가 태어나서 날개짓을 하는 모습, 거센 바람을 안고 비행하는 모습, 먹먹한 가슴 가득 바람을 품으며 하늘이 저 세상인 듯 날개치며 나는 모습, 사람이 태어나 사회에 나올 때까지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가는 모습,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 곡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임상규가 지휘하는 안산시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 백지를 마주하는 순간 나는 무태했지만 번번이 바다에 와 있는 것 같다. 무엇이든 쓸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어떤 것도 쓸 수 없다는 불가능성이 백지 위에 바다 아래에 있다. 나는 바다 앞에 서면 늘 압도당하곤 한다. 바다 저편에 당도하기 위해 배에 오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가만히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바다 너머의 세계를 상상할 때 바다는 가장 막막하다. 나는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다. 오은시인의 산문집 초록을 입고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시인은 백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마치 바다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 바다에 압도당한다는 것이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를 상상만 할 때 가장 막막하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차라리 바다를 건너기로 마음먹으면 그 막막함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시인에게는 백지가 바다라면 저마다 자신만의 바다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은 그 막막한 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탔거나 그 바다에서 무엇인가를 건져 올리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오은 시인은 이렇게 말하네요. 사방이 길이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별 바다와 구름 바다를 지나고 눈물 바다와 웃음 바다를 징검돌 삼아 마침내 먼 바다에 다다른다. 그 막막한 바다 전체가 사실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바다는 나의 영토가 되는 게 아닐까요?

박지음 작사 작곡 김용우 편곡 공해 바다 뱃노래 김용우의 노래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시각장애를 대상으로 자연유산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6월 8일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21일까지 모집을 한다네요. 교육 과정을 보니까요, 천연기념물 조류의 생태와 또 새소리의 특징을 공부하고요, 새소리를 통해서 조류를 구별하는 법도 배운다고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천연기념물 조사 사업에 참여할 인력도 함께 선발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천연기념물은 눈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 귀로도 관찰이 가능하네요. 이런 일이 많아져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로 들은 또 마음으로 담은 우리 음악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FM 풍류마을 저는 내일 또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침에 파이팅보다 더 중요한 건 저녁의 마침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질러 놓은 방안을 정리하듯 어수선하게 쌓인 하루의 감정을 알맞은 서랍에 정리해서 넣어두는 일. 그중 하나,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액자에 넣어 기억의 벽에 걸어두는 일이 우리가 보낸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오늘 어떤 신발을 신을 건지를 선택하듯 저녁엔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지를 선택한다면 하나의 피사체에만 초점을 맞춘 사진처럼 또렷하게 오늘 하루의 풍경과 우리가 보낸 시간의 모양이 결정되겠죠. 어떤 기억, 어떤 순간이 6월 8일의 몫으로 남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Wonderful Tonight였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명곡이죠. 이 곡을 캐나다의 가수 마이클 부블레와 브라질 가수 이방 린 씨의 듀오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섞어서 노래해 주었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에이커 빌크의 곡이었는데요. 영국의 재즈 클라리네티스트죠. 에이커 빌크가 작곡하고 클라리넷으로 연주한 The Good Times Are Here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래도 1989년에 발표한 음반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The Good Times Are Here 였어요. 김경환 씨, 바쁜 월요일. 저녁이 돼서야 비로소 새음을 들으며 한숨 돌립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표지은 씨는 컴퓨터 큰 화면으로 새음 보면서 야근하려 했는데 모니터 두 개를 모두 일했어야 해서 휴대폰으로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0047번 쓰시는 분은 여기는 강릉 소량기 캠핑장입니다. 비 내린 오후 맑은 하늘 아래 넘실대는 파도와 함께 세상의 모든 음악 들으며 힐링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라고 강릉에서 바닷가에서 보내주셨나요? 0047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지난주를 꽉 채웠던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특집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고상지, 김아람 씨 외 여러 연주자분들, 그리고 비를 뚫고 달려오신 방청객분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네, 탱고곡 한 곡 전해드리죠.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솔로 연주인데요. 카를로스 가르델의 곡 엘디아 케메키에라스, 당신이 날 사랑해줄 그날입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탈리아의 영화 배우이자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의 노래였습니다. 아, 영화 속에서 그 하이톤의 목소리로 막 빨리 말하는 그런 그의 코믹 연기를 기억해 보면 이 노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음악, 이 노래 멜로디나 편곡에서는 좀 익숙한 느낌이 나죠. 바로 로베르토 베니니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함께 했던 작곡가 니콜라 피오바니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가 노래한 이 노래 제목이 Quanto tu amato,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때라는 노래였고요. 로베르토 베니니 자신이 직접 작사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카를로스 가르데레의 곡 El día que me quieras, 당신이 날 사랑해줄 그날. 이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솔로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Love Myself 2914님, 일하느라 재방송만 듣다가 본방을 보이는 라디오로 경험하니 참 색다른 설렘이네요. 오랜 애청자지만 글은 처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봄 날씨도 역시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직장 생활할 땐 퇴근길에 늘 듣던 새 음을 퇴직한 지금은 저녁 식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듣는 새음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과 이 편안함이라는 단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편안하게 두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현철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은 어머님 이명숙 여사의 90번째 생신입니다. 100년 해로를 약속하신 아버님은 60년 동안 어머님과 함께 하시고 8년 전 소천하셨지만 어머님은 감사하게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새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증손녀까지 3대 17명의 큰어른, 왕할머니로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의 90년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구순을 경하드리오며 부디 강령하시옵소서라고 보내셨어요. 사랑합니다. 또 잊지 않으셨고요. 네, 이명숙 여사님의 90번째 생신 저도 축하드리면서 아드님께서 청하신 축하곡 전해드리죠.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이치번호 839.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부부 크로스오버 연주 듀오 팀입니다. 남자는 첼리스트고요. 여자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두 부부가 함께하는 브루클린 듀오의 연주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들어보시죠.

두 곡의 아베 마리아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의 바로크 작곡가 줄리오 가치니의 곡이라고 오랫동안 잘못 알려져 있었죠. 사실은 러시아의 작곡가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곡이라고 판명이 된 아베 마리아,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를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목소리 그리고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였어요. 도이치 번호 839. 이 곡은 미국의 부부 크로스오버 듀오 브루클린 듀오의 첼로와 피아노 듀오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선물 준비했습니다. 음반 선물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LP 선물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플래티넘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음반 에바 캐시디의 전설의 앨범 송버드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는 앨범 재킷을 이렇게 띄어 놓았습니다. 스튜디오에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98년 에바 캐시디가 세상을 뜬 뒤에야 처음 발매됐던 송버드는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우연히 전파를 탔던 오버 더 레인보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23년 동안 500만 장이 넘게 판매된 놀라운 앨범이죠. Fields of Gold, Autumn Leaves, 그리고 Songbird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이 에바 캐시디의 아름다운 노래로 담겨 있습니다. 이 앨범이 이번에 45회전 투명 레드 컬러로 두 장의 LP에 담겨서 1000장 한정판 콜렉터스 에디션으로 발매됐는데요. 이 앨범을 특별히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다섯 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있는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다섯 분은 이번 주 금요일 생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에바 캐시디의 음반 LP에 수록된 곡 한 곡을 전해드리죠. 스팅의 노래 Fields of Gold를 에바 캐시디가 노래합니다.

저녁을 보내는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수고한 나에게 맛있는 것을 선물한다. 집으로 오기 전 길모퉁이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어쩌면 시대에 따라 이 대답은 미묘하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944년과 44년 무렵의 대답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신문마다 전쟁 소식이 가득했고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시대. 사람들은 거창한 꿈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답처럼 등장한 음악이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이었습니다. 1943년 뮤지컬 로맨스 영화 Higher and Higher에서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던 곡이죠.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당신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 저녁을 보내는 더 아름다운 방법은 없다는 이 곡. 가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노래 속에는 거창한 약속도 뜨거운 맹세도 없습니다. 그저 같은 저녁 공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들어있죠. 불안한 시대를 위로하던 이 낭만적인 선율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재즈 뮤지션이 이 곡을 사랑했죠. 루이스 반 딕 트리오나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자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에디 히긴스의 피아노는 거장답게 유연하고 공기방울처럼 투명하죠.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가 더 귀하다는 것을, 거창한 성공보다 함께 저녁을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름 저녁의 공기처럼 청량하게 속삭입니다. 불안의 시대를 건너가게 해준 낭만의 선율을 이제는 보통의 저녁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속삭임처럼 들려주는 연주.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준비되어 있고요. 그보다 먼저 원곡을 전해드리죠. 영화 Higher and Higher에서 이 노래가 흐르는 장면. 두 주인공이 야외 콘서트가 열리는 어느 공원의 한 벤치에서 주고받는 대사에 이어 남자가 노래를 하는데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의 1악장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이 노래가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시죠.

새학기가 오랜 친구처럼 다정한 가족처럼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평온한 저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에디 히긴스가 이 곡을 연주할 때의 나이가 74세. 에디 히긴스 트리오는 뉴욕의 한 스튜디오에서 나흘 동안 이 곡을 포함해서 무려 50곡이나 되는 사랑 노래를 녹음했다고 하죠. 노년의 거장이 품은 삶의 여유와 온기가 건반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을 만든 두 사람, 작곡가 지미 맥휴와 작사가 해럴드 애덤스는 당대 대중의 심리에 통달한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위로가 반드시 거창한 희망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무사히 맞이한 저녁,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다정함이야말로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발표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은 우리가 보내는 보통의 저녁에도 잘 어울리는 곡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원곡이죠. 영화 Higher and Higher의 이 노래가 흐르던 장면,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이 흐르던 장면을 전해드렸고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연주, 에디 히긴스의 피아노, 제이 레오나트의 베이스, 마크 테일러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의 작곡자인 지미 맥휴의 또한 수많은 히트곡 중에 한 곡을 이어서 더 전해드리죠. 제목이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입니다. 이 곡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1928년 뮤지컬 블랙버즈의 넘버인데요. 이 곡을 소니 스티트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지미 맥히우가 작곡한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소니 스티트의 테너 색소폰과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7시입니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샤갈 듀엣라는 곡이었어요.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서 노래했는데요. 존 앤더슨, 영국의 밴드 예스의 리드싱어였는데요. 존 앤더슨, 반젤리스와의 협업으로도 유명하죠. 이 존 앤더슨이 작사, 작곡하고 프랑스의 소프라노 쌍드린 비오와 함께 노래한 듀엣곡 샤갈 듀엣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미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란츠, 그리고 독일 출신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폴 스피아, 이 두 뮤지션이 함께 작업한 듀오 음반에서 Behind the Waterfall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에서는 두 뮤지션 모두 신티사이저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박봉기 씨, 라디오를 매우 좋아하는데 모든 프로그램 중에 음악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감사드리는데. 네. 그리고 이동근 씨, 월요일 출석합니다. 6월은 검은 날짜들만 가득하군요. 라고. 이제 공휴일이 없어요. 앞으로의 날들은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세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좀 마음 가볍게 가지시고 퇴근길 나서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크로스오버 파드 그룹 마드레데우시의 곡입니다. 제목이 아자우크베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라는 곡인데요. 1997년에 발표한 우파라디스, 하늘, 천국이라는 의미의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아주 맑은 목소리의 두 여가수의 노래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제목은 다켈 소리소 케 논 리데 비유, 더 이상 웃지 않는 그 미소로부터 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은 인생의 두 계절이라는 Les deux saisons de la vie라는 1972년 프랑스 영화를 위해서 애니어 모리코네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이탈리아어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이 곡을 헤일리 웨스텐라, 뉴질랜드 출신의 가수 헤일리 웨스텐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모리코네와 헤일리 웨스텐라가 함께 작업한 음반에서 파라디소라는 음반에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아자 우쿠베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라는 곡, 크로스오버 파두그룹, 포르투갈의 마드리데우시의 곡이었습니다. 메인 보컬인 테레사 살게이루의 그 청량한 목소리가 함께했죠. 9902번 쓰시는 분, 지난 토요일에 아마추어 플루트 오케스트라 20주년 공연을 끝내고 헛헛한 마음에 문자 보냅니다. 1년 동안 어려운 곡들 연습하면서 울고 웃었던 기억이 강했던 탓일까요? 이상하게 붕 떠있는 기분은 왜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뭐 저만 해도 뭐 공개 방송이든 뭐 어떤 행사 또는 음악회 사회든 저만 해도 그런 행사가 끝나면 굉장히 헛헛하고 또 진이 다 빠지는 듯한 그런 기분인데 직접 연주를 하셨으니 어떻겠어요. 네, 9902번 쓰시는 분 힘내시고요. 또 그 자양분 삼아서 또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자크 오펜바흐의 자클린네의 눈물입니다. 숲의 조화, 아르모니 데 부아라는 작품 번호 76 가운데 두 번째 곡이죠. 이 렐라흠 드 자클린네를 오늘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샤클린의 눈물, 렐라흐메 드 샤클린이었습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의 기타리스트죠. 클로드 시아리의 연주인데요. 8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으로 귀화해서 또 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클로드 시아리가 연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얀 손수건이라는 번안가요로 익숙하죠. 메타스프로 무만틸리였습니다. 마노사지다키스가 작곡한 내 하얀 손수건으로 나나무스크리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클로드 시아르의 기타 연주로 Don't Cry For Me Argentina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OST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죠. Sunrise Sunset. 제리 보그의 곡, 토폴, 아버지와 어머니 노마 크레인의 여러 출연진들, 그리고 아이삭 스턴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살아내는 것이기도 하며 누군가에게는 견디는 것이기도 합니다.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쉽지 않지만 또 견디는 사람들의 시간에는 평온한 날들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뭉클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좋아서 시작한 일이 점점 짐이 되어가고 혹처럼 부대끼고 결국 상처가 된다는 걸 느끼던 한 책방 주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엔 열흘 가까이 손님 하나 없는 책방을 지키다가 안 되겠다. 오늘은 바다에 가서 실컷 울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죠. 책방 문을 닫고 바다를 보러 떠났는데 길을 나선 지 5분쯤 됐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이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책 사러 왔는데 어디 있냐는 지인의 전화였다고 하죠. 열흘이나 아무도 오지 않았던 책방에 자신이 잠시 떠나보려 했던 순간에 누군가가 찾아온 건 조금 더 견뎌보자고 소매를 붙드는 신의 손길 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금방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고 하죠. 날이 더워지자 또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책을 배송해 주신 기사님이 유독 마음에 걸려 시원한 물 한 병과 책 한 권을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책장 앞에 잠시 멈춰서 책을 바라보다 가시는 분이어서 분명 책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기사님은 정말 고맙다고 하시며 책과 물을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떠난 기사님이 금방 다시 돌아오더니 혹시 책방 광고나 소개문 같은 거 없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전에 행사할 때 만들어둔 패브릭 광고가 있다고 하니 그걸 달라고 하셨다죠. 그 후로 시내에서 책방 광고를 붙인 트럭을 봤다는 소식을 여러 사람에게 받았고 책방에 곧 가겠다는 인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친 얼굴로 들어와 책을 한 권이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는 사람이 있어 하루를 견딘 책방 주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좌절한 예술가에게 당신이 그린 그림으로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알려준 귀인 같은 사람이 있어 접었던 무릎을 편 화가도 있습니다. 참새 같은 목소리로 언제 와요 묻는 아이들 때문에 힘내고 밥은 먹었냐고 지겹도록 챙기고 또 챙기는 부모님 덕분에 견디고 꿈에 네가 나왔어 하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쪼그라들었던 마음이 팽팽해지고 그렇게 애틋하게 견딘 하루하루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애틋하게 견디어낸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투첼로스의 Il libro dell'amore, 사랑의 책이었습니다. 주케로의 목소리가 함께했습니다. HJ김7739님께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이영훈의 곡이죠. 시를 위한 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영훈곡 시를 위한 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694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스티븐 포스터의 곡 힘든 시절이여 다시는 오지 말기를, 노엘 맥라플린의 노래 남겨드리면서,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4일 스페인 마드리드 후안 마치 재단에서 열린 니콜라 부드의 클라리넷 리사이틀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앤서니 로마니역이 함께한 이번 마켓에서는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브람스의 인터메초 등이 연주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클라리네티스트 니콜라 부드는 시대악기 연주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곡들을 연주할 때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초반에 사용되던 로맨틱 클라리넷을 연주를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담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마드리드 공연에서도 로맨틱 클라리넷을 연주하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요하네스 브람스의 곡들이 집중적으로 연주됩니다. 먼저 첫 곡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장조 작품 번호 120의 2번입니다. 이 곡은 브람스가 말년에 작곡한 실내악곡인데요. 1894년에 작곡이 됐죠. 그 당시 브람스는 작품 번호 120으로 두 곡의 클라리넷 소나타를 출판했는데 이번 음악회에서는 그중 두 번째 소나타가 첫 곡으로 연주됩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브람스는 아주 뛰어난 클라리네티스트 리하르트 뮐펠트를 알게 되고 그의 연주를 듣고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몇 곡의 클라리넷을 위한 실내악곡을 쓰게 되는데 이제 들으실 클라리넷 소나타 역시 뮐펠트를 위한 곡이고요. 초연 당시부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서 브람스가 이 소나타를 직접 비올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한 악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장조 작품 번호 120의 2번, 1악장 알레그로 아마빌레, 2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3악장 안단테 콘모토 들으시겠습니다. 니콜라 부드의 로맨틱 클라리넷,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20-2번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니콜라 부두의 로맨틱 클라리넷,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3월 4일 스페인 마드리드 후안 마치 재단에서 열린 니콜라 부두 클라리넷 리사이트를 듣고 계십니다. 역사주의 연주자로 알려져 있는 니콜라 부두는 브람스의 곡을 그 시대의 로맨틱 클라리넷으로 연주했는데요. 네, 음색이 참 독특하고 고풍스럽죠. 또 함께 연주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앤서니 로마니역 역시 브람스 음악에 맞는 그 시대의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브람스의 인터메조 작품 번호 117이 연주됩니다. 브람스의 3개의 인터메조 작품 번호 117은 브람스 말년의 스타일을 대표하는 피아노 독주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람스는 직접 내 슬픔의 자장가 3곡이라고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고, 또 음악평론가 한슬릭은 이 인터메조를 가리켜서 모놀로그, 즉 독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피아니스트의 그 내면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사색적인 분위기가 흐르는데 이번 음악회에서는 먼저 인터메조 117 중에 첫 두 곡만 먼저 연주가 됩니다. 브람스의 3개의 인터메조 작품 117 가운데 1번 E플랫 장조, 2번 B플랫 장조를 들으시겠습니다.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계의 인터메초 작품 번호 117 가운데 1번과 2번 감상하셨습니다.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앤서니 로마니역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연주자인데요. 클래식과 재즈, 즉흥 연주, 고악기 연주 모두에 능합니다. 이번 마드리드 음악회에서는 브람스의 낭만주의 음악 스타일에 어울리는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다섯 개의 노래 작품 번호 105 중에서 두 곡인데요. 먼저 제3곡 클락의 탄식이 연주된 후에 제1곡 Vi melodien cid es mio 마치 선율이 흐르는 것처럼이 연주됩니다. 니콜라 부드의 로맨틱 클라리넷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브람스의 다섯 개의 노래 작품 번호 105 중에서 클락의 탄식에 이어서 비 멜로디엔 찌데스미어 마치 선율이 흐르는 것처럼을 들으셨습니다. 니콜라 부드의 로맨틱 클라리넷,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4일 스페인 마드리드 후안 마치 재단에서 열린 니콜라 부드 클라리넷 리사이틀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는 니콜라 부드는 18세기와 19세기에 사용되던 클라리넷을 연주하면서 시대악기 연주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교수로 활동한 데 이어서 지금은 헤이그 왕립음악원 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고요. 18세기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수석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 다음 곡으로는 칼 베어만의 곡을 연주합니다. 칼 베어만은 독일의 유명한 클라리넷 연주자 하인리히 베어만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이제 들으실 곡은 칼 베어만의 디 클라인의 배틀러린, 작은 여자 거지입니다. 니콜라 부드의 로맨틱 클라리넷,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들으신 곡은 칼 베어만의 디 클라이네 베틀러린 작은 여자 거지였습니다. 니콜라 부드의 로맨틱 클라리넷,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3월 4일 스페인 마드리드 후안 마치 재단에서 열린 니콜라 부드 클라리넷 리사이틀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를 비롯한 19세기 작곡가들의 곡들이 그 시대에 사용된 악기로 연주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인터메초 작품 번호 117 중에서 3번이 연주됩니다. 이번 공연 전반부에 작품 번호 117 중에 1번과 2번이 연주가 됐었죠. 이번에는 브람스의 인터메초 작품 번호 117 중에 제3번을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브람스의 인터메초 작품 번호 117 가운데 제3번 C샵 단조 들으셨습니다.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F단조 작품 120의 1번인데요. 이 곡은 1894년에 작곡된 두 개의 클라리넷 소나타 중에 첫 번째 작품입니다. 브람스가 만년에 만난 클라리네티스트 리하르트 뮐펠트를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 앞서 들으신 곡이 이제 두 번째 클라리넷 소나타였죠. 이번 음악회의 첫 곡으로 연주가 됐었는데 두 번째 소나타가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데 비해서 이제 감상하실 클라리넷 소나타 1번은 전체 4악장 구성입니다. 1악장은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2악장 안단테 운포꼬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4악장 비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콜라 부두의 로맨틱 클라리넷,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F단조 작품 120의 1번 전악장 보내드립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F단조 작품 120의 1번 전 4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로맨틱 클라리넷 연주의 니콜라 부드, 포르테 피아노 연주에는 앤서니 로마니역이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마드리드 후안 마치 재단에서 펼쳐진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앙콜로 연주된 브람스의 Vi melodien cit es mio, 마치 선율이 흐르는 것처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니콜라 부드의 로맨틱 클라리넷,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마치 선율이 흐르는 것처럼을 감상하셨습니다. 니콜라 부드의 로맨틱 클라리넷, 앤서니 로마니역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난 3월 4일 스페인 마드리드 후안 마치 재단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작품번호 14 가운데 4악장 그리고 5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수아 자빌 로트가 지휘한 레 시에클의 연주입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가운데 4악장과 5악장을 프랑수아 자비에 로트가 지휘한 레시에끌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언어로 탄생한 우리가 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 너 자체로 사랑한다는 다정한 말, 애썼다, 수고했다는 어루만짐의 말에 갈증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귀에 스며들어 나를 삶 쪽으로, 빛 쪽으로 이끌던 말들은 단순하고 소박했다. 정희재의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중 일부분인데요. 한마디 말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또 철푸덕 주저앉기도 하고 벌떡 일어서기도 합니다. 어루만지는 말, 빛이 되는 말이 우리가 두 다리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민형식 씨 김원호 곡 언덕에서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신자의 노래입니다.

테너 김진원의 노래였습니다. 박목월 씨, 김성태 곡, 이별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민형식 씨, 김원호 곡, 언덕에서였는데요. 메조소프라노 김신자의 노래였습니다. 임승천 씨, 김진우 곡, 나 그대를 위하여,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유옥현 씨, 오동일 곡, 그대가 그리워지면, 테너 하만택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유욱현씨 5019 그대가 그리워지면 테너 하만택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임승천씨 김진우 곡 나 그대를 위하여였는데요.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습니다. 이은상씨 김동진 곡 가고파 대우합창단의 노래입니다.

대우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 보내드렸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하철역에 열차 진입을 알리는 팡파르나 전자벨 소리, 환승을 알리는 국악곡들. 서울을 여행한 외국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한국의 소리 중 하나라고 한다. 그 멜로디가 신기해서 지하철역에서 거기에 맞춰 춤을 추는 외국인 여행자들도 종종 있다고 한다. 우리에겐 너무 낯익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소리들이 누군가에겐 더없이 인상적이고 그리운 것.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낯익고 무덤덤하고 시시한 일상도 다른 눈으로 보면 놀랍고 감탄스러운 특별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돌아와서 그 나라의 지하철 알림 음악들이 그립기도 하고 또 특별하게 기억될 수도 있겠죠. 뭐든 너무 익숙해서 무감각한 것들일수록 자꾸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과 마음, 미시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비발디의 조화의 영감 A단추 작품 3의 6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이 무지츠의 연주로 월요일 첫 곡 함께 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신의 밤과 음악에 남겨주십시오. 문자는 샵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9721번, 매일 천천히 달리기 합니다. 오늘은 달리다가 가로등 밑에서 잠시 앉아 오프닝을 들으니 정말 좋습니다. 오프닝을 핑계로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립니다. 당밤이 애청자들을 더욱 생기있게 해준다는 인사도 꼭 전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 제작진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SNS 보면 달리기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도 천천히 주 1회 정도 달리는데 기록보다는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주는 삶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 분들은 많지만 또 꾸준히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무료하고 내 삶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슬슬 가능한 거리까지 한번 달려보십시오. 천천히. 저녁 달리기 하기 참 좋은 요즘입니다. 9721번의 달리기 응원하겠습니다. 새싹 3810번, 음악을 벗삼아 슬픔을 녹이고 희망을 끌어올리는 시간. 오늘도 귀한 선곡들로 낙원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하셨는데요. 음악으로 희망 완속 충전, 오늘도 여러분 준비되셨죠? 마찬가지로 새싹 핸드폰 뒷번호 2077번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당밤은 음악이 위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매일 저녁에 위로 감사드립니다. 적어주셨는데 뭐 위로가 된다는 그런 사연이 확률상 한 3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위로가 저희 방송의 정체성이다, 또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257번, 인생은 고뇌의 바다인바. 신께서는 신의 손길을 예술가들에 내리시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볼 만한 게 인생이라는 진리를 내리신 듯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합류하여 하나의 강물로 흘러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닐런지요. 하루의 완성, 당밤은 한밤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뭔가 이 스님이 쓰신 것 같은 그런 문장들입니다. 인생은 고뇌의 바다인바. 그렇습니다. 이 고뇌의 바다에서 은빛 물고기 같은 반짝이는 음악들 잘 두 시간 동안 낚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3675번, 최근 심리상담 권유 받을 만큼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인데 오늘은 외출했다가 무선 이어폰 한 짝을 떨어뜨려서 그게 하수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로 사면 되기야 하겠지만 요즘 뭘 해야겠다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서 이것마저도 크게 느껴지네요. 신청곡으로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2단추, 바흐 작품 번호 528 전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어폰 브랜드가 있는 이어폰이면 이 왼쪽 오른쪽 한쪽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구매하지 않고 가끔 비상용으로 회사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한쪽만 나와도 뭐 라디오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이런 불편함을 편하게 되는 재미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나쁜 것도 다 좋은 것도 없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심리상담 권유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권유에 그치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받아본 적이 있고 제 주위에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예전 세대, 뭐 제 세대를 포함해서 정신병원이라는 그 단어의 도그마가 좀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생긴 것 같은데 찾아보면 구청 무료 상담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4번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528, 아다지오 안단테, 문포코 알레그로 전악장입니다. 톤 쿠프만의 오르간입니다.

3675번께 보내는 음악,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4번 2단추, 바제프 모노 528 전악장이었습니다. 오르간 연주에는 톤 쿠프만이었습니다. 6690번, 안녕하세요 상엽님. 당신의 밤과 음악은 거의 듣모로 함께하고 납니다. 오래전 당밤에 신청해서 들었던 하이든 현악 사중주 듣고 싶습니다. 엔젤 현악 사중주단 연주로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사실 당신의 밤과 음악 듣기 모두 듣모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라디오의 장점은 다른 일을 하면서 혹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밤에는 조금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혼자의 시간을 즐기시는 것 응원하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대장주 작품 1의 3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신청하신 엔젤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스위스 작곡가 요제프 요아임 라프의 카바티나였습니다. 얀 포글로의 첼로, 드레스덴 카펠 졸리스텐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음악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D장주의 1악장 아다치오, 엔젤 현악 사중주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필에 가까운 조금은 긴 사연입니다. 2633번. 맥주를 마시며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이 시간과 일상이 참 좋습니다. 올해 첫 산딸기를 먹었습니다. 저의 여름 상징은 어릴 적 기억에 자리 잡은 뻐꾸기 소리와 산딸기입니다. 뻐꾹뻐꾹 여름 오네. 뻐꾸기 소리 첫 여름 인사. 잎이 새로 돋아나네. 뻐꾸기 노래 2절 가사는 저에게 늘 나의 계절과 추억을 일깨워주는 암호 같습니다. 제게 각인된 여름 이미지 중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대여섯 살 아침에 잠옷바람으로 나가서 그때 보라

어머니의 보살핌과 열정 덕분에 감성 풍부하고 낭만적으로 섬세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고 저답게 선택하고 선택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산딸기와 뻐꾸기는 저에게 자연 이상의 애틋함과 감사한 무엇입니다. 각인된 추억의 장면이 있어 행복한 오늘도 하늘이 아름다운 초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연 적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한 엠마누엘 요나손의 뻐꾸기 왈츠입니다. 이 곡을 어머님과 또 고된 노동을 해오신 아버지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스 칸의 피아노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로고가 새겨진 손수건이라도 건네드리고 싶어지는, 아마 지금 눈물을 좀 글썽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요한 엠마뉴엘 요나손의 뻐꾸기 왈츠, 한스칸의 피아노였고요. 소프라노 신용옥이 부르는 이흥렬의 섬집아기에 이어서 심성락의 아코디언 연주로 영화 봄날은 간다 메인 테마, 조성우의 영화음악 One Fine Spring Day 전해드렸습니다. 새싹 0838번 사용하시는 분, 당신의 밤과 음악에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친정과 둥지를 떠난 아이들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다녀가는 길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음악이 마음에 평안을 주네요 하셨습니다. 이 당신의 밤과 음악 들으시면서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감사일기가 유행이죠. 오늘 하루 지난 일 중에 감사한 일은 무엇이 있었나 적어보는 그런 시간. 아이들이 서울에 있어서 다녀가시는 길이 어디신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계신 분인지.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은 정말 10자씩 부럽지 않은, 예, 그런 정말 여러분께 자식 같은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쓸쓸하실 때 슬쩍 다녀가십시오. 김상훈 씨, 당밤에서 들려주실 여름에 어울리는 음악들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준비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름에 들으면 시원한 음악들을 조금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맛배기로 이 시원한 기분을 좀, 아주 시원함이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국내 최고의 타악기 앙상블 카로스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비즈의 카르멘 모음곡을 러시아 작곡가 로디온 쉐드르니 편곡한 음악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곡 소주, 네 번째 곡 카르멘의 등장과 하바네라, 여섯 번째 곡 볼레로, 일곱 번째 곡 투우사의 노래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시원한 느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의 연주, 비제 카르멘 모음곡 중에서 1곡 서주, 4곡 카르멘의 등장과 하바네라, 6곡 볼레로, 7곡 투우사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너스의 미룸의 심리학과 앤드루 산텔라의 미루기의 천재들 두 권 함께합니다.

꼭 제출해야 할 숙제나 과제를 미루고 납부마감이 코앞인 고지서를 미루고 병원에 가야 할 일마저 미루는 식의 미룸은 우리 일상에 참으로 큰 골칫거리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게으르다 자책하게 만드는 습관이기도 하죠. 심리학자인 윌리엄 너스는 미룸의 심리학에서 우선 미룸과 게으름은 다르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노력이나 힘의 활동을 꺼리는 것이고 미룸은 두렵고 실행하기 불편하거나 비확실한 일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핑계와 합리화를 만들고 그 일을 대체할 다른 활동에 자신의 노력과 에너지를 잘못 사용한다. 미룸이 게으름보다 조금 더 고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미룸을 자꾸 반복하는 건 책에 의하면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미뤄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지금 미뤄도 더 잘할 수 있다. 혹은 어떤 좋은 일이나 계기나 변화가 미뤄둔 모든 일을 말끔히 한꺼번에 해결해 줄 거란 믿음에서다.

물론 미룬 일들이 그런 믿음으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윌리엄 너스는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삶을 방해하고 망치기 쉽다면서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땐 무조건 지금 당장 실행해라.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앤드루 산텔라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미루기의 천재들이란 책에서 미룸에야말로 천재적이었던 수많은 위인들을 소개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며 찰스 다윈에서부터 라이너 마리아 릴케까지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중 찰스 다윈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윈은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 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그 일, 바로 세상을 바꿀 자연선택에 관한 책의 출판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면서 20년을 보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윈의 자서전은 대체로 낭비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산텔라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미룸과 게으름을 옹호했습니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그 날들이 사실은 정말 심오한 활동을 하고 있는 땐 건 아닌지 나는 종종 되묻게 돼. 우리가 하는 모든 위대한 도약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낸 시기에 발생하는 게 아닐까.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미룸에 관한 두 권의 책, 윌리엄 너스의 미룸의 심리학과 앤드루 산텔라의 미루기의 천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단 1초도,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방송. 게다가 다시 듣기도 되지 않아서 청취자도 미룰 수 없는 방송.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조은영 씨가 게시판을 통해서 논문의 노예의 신청곡입니다. 졸업 시즌이 가까이 되어서 책만 읽는데 린다 러셀의 시원한 슈베르트의 밤과 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논문 참 어렵죠. 힘들죠. 여름이 오시면 더 힘드실 텐데 체력 안배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신청곡을 적어주셔서 그 곡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밤과 꿈, 나우툰트 트로임의 도이치번호 827, 소프라노 린다 러셀의 음성, 피터 힐의 피아노입니다.

러시안 집시 스윙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요셉 랜드바이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음악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교향곡 40번 G단추 퀘일번호 550 중에서 1악장 몰토 알레그로 칼 부임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7번 QR번호 334 중에서 사막장 미누에토 칼 미닝거거지 위하는 슈투트가르트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모차르트의 음악 교향곡 40번 G단조의 1악장 칼 브이미지 위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쇼팽의 안단테 스피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즈 작품 22 보내드립니다. 마르타 아레리체 피아노입니다.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데 폴로니즈,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였습니다. 조지 쉐리지 위안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헨델의 라르고 이어드립니다.

헨델의 라르고, 조지 시리즈 위안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피아니스트 막심 무라비차가 연주하는 클로딘입니다.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26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파멜라 프랭크의 바이올린,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였습니다. 새싹 공구 25번 당밤에 사연 보내시는 분들 중에 힘겨워하시는 분 사연 듣다가 가끔씩 숨을 멈추게 됩니다. 안 됩니다. 숨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십시오. 오래전에 제가 보낸 것 같아서 너무 힘겨워서 눈을 뜨면 마흔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20대. 어느새 50고개를 넘어와 있네요. 힘든 시절 어느덧 고비도 넘기고. 전 음악이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특히 당밤의 시그널과 음악들. 토닥토닥 따뜻한 손길 하나 보태고 싶어서 난생 처음 라디오에 문자를 보내봅니다. 이런 감동적인 첫 사연을 만날 때마다 정말 방송에 대한 의욕이 샘솟습니다. 뭐 방송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 음악이 뭐라고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사연 아껴두신 분들은 첫 사연을 당신의 방과 음악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사연들의 답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제주에서는 이 메밀을 봄과 가을 두 번 심고 두 번 거둘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메밀을 두 차례 돌려 심는 이모작이 가능한 이유. 봄이 일찍 오고 가을이 늦게 떠나는 제주의 비교적 온화한 기후와 짧은 기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메밀의 특성.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적응력 덕분이죠. 그 덕에 제주에서는 하얀 메밀꽃 바다를 6월에도 10월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와 메밀이 함께 빚어내는 조화 덕분에 제주에는 하얀 메밀 물결이 두 번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래서 하얀 메밀꽃밭은 꽃을 두 번 보는 기쁨이라기보다 놓친 사람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기쁨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을 놓쳤으면 가을을 챙기면 됩니다. 지금 저 멀리 제주 하얀 메밀꽃밭이 전하는 메시지를 새겨 듣게 됩니다. 봄을 놓쳤는데 가을까지 놓치는 건 아쉬움만 키우는 일이잖아요. 흐린 날에는 멀리 있는 소리가 더 잘 들리죠. 가을을 놓치지 말라는 메밀꽃 당부를 듣기에 딱 좋은 날이지 싶습니다.

6월 8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김광석의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한들거리는 하얀 메밀 물결 그 바다를 그려보면서 저는 들어봤습니다. 아주 남성 합창단의 하모니로 오늘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지동민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합창 버전 색다른 느낌이네요 하셨는데 저도 사실 논할 진행하면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남성 합창단의 하모니로 처음 접했는데 괜찮죠. 박진미님, 첫 곡부터 상쾌하네요 소연님. 강영실님, 날씨 좋고 노래 좋고. 이윤영님 계신 곳은 조금 찌뿌린 하늘인가 봐요.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다 그쳐줍니다. 한 시간 산책하며 잘 듣겠다고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최희룡님, 이제 여름 시작인데 가을을 부르시는 건가요? 여름만 기다렸던 한 남자. 요즘은 바다를 못 가니 여름도 덥기만 하지만 여름 기다립니다. 아, 여름 좋아하시는구나, 최희룡님. 맞아요. 아직 장마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가을 얘기를 하려니까 좀 성급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하얀 메밀꽃밭처럼 풍성한 그 가을의 결실을 생각하면서 이 여름의 무더위를 씩씩하게 견뎌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 그나저나 제주에 계신 분들은 하얀 메밀물결 바다를 한 해 두 번이나 보시는군요. 이 또한 제주만의 축복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은주님, 운전 시작하면서 들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 김한호님, 이건 우리 세대만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찹쌀떡 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메밀묵 하면 찹쌀떡이 절로 떠오르는 요즘은 그렇게 구성지게 메밀묵 찹쌀떡을 외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푸른 물결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이어드릴게요. 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죠. 네, 슈만의 막내 아들 펠릭스 슈만이 19살에 쓴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My Love is Green. 내 사랑은 초록빛. 싱그러운 자연의 사랑을 빗댄 청춘의 노래입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조머 아벤트 여름저녁 하이네 씨의 곡을 붙인 노래 작품 번호 85의 1이었습니다. 해질녘 고요한 호숫가 풍경을 노래한 곡인데요. 박봉용 님께서 이제 자주 보게 될 풍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늘 큐시트 준비하면서 아 오늘 여의도는 꽤 맑은 편이거든요. 저녁에 이 노래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소프라노 모이카 에르트만 쿠스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브람스 가곡 내 사랑은 초록빛 작품 번호 63의 5였습니다. 내 사랑은 라일락처럼 푸르고 태양처럼 아름답다고 그 태양은 라일락 나무를 비추고 향기와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는 가사의 노래였어요. 바리톤 올라프 베어가 불렀고요.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도메니토 스카를라디의 세소 칸타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레스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는 이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였죠. 그는 18세기니까 이 바로크 시대와 그 다음 고전주의 시대의 과도기에 활동했던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바로크의 향기가 짙은 성악곡입니다. 울어라 울어라 슬픔에 가득 찬 눈 중에서 아리아 감상해 보시죠. 난 사랑에 빠졌고 내 사랑은 나의 고통을 멸시하네. 소노 아만테. 버림받은 연인의 비탄을 담은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파트리치아 지오피, 메조 소프라노에는 아나 보니타티부스, 앨런 커티스가 지휘하는 일 콤플레소 바로코의 연주입니다.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이탈리아 세속 칸타타였습니다. 우러라 우러라 슬픔에 가득 찬 눈 중에서 아리아 난 사랑에 빠졌고 내 사랑은 나의 고통을 멸시하네. 소프라노 파트리치아 치오피와 메조 소프라노 안나 보니타티부스가 함께 불렀고요. 앨런 커티스가 지휘하는 일 꼼플레소 바로코의 연주였습니다. 아, 0522 쓰시는 분, 오늘 오프닝에서 메밀꽃밭 얘기했잖아요. 엊그제 제주에서 여행을 하셨는데 한라산 아래 첫 마을에서 메밀축제를 보셨다고. 아, 새하얀 메밀밭도 물론 보셨고요. 그리고 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메밀 자장면으로 요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노란 노그릇에 그 메밀국수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아, 우리 콩밭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노날 가족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만큼 군침 도는 모습이네요. 박의정님은 또 다른 추억을 얘기해 주셨는데, 찹쌀떡 메밀묵이 아니라 제첩국 사이소. 아, 근데 요즘도 가끔 들린다고요? 김해 아파트에 사시는데, 와, 진짜 정겨운 소리겠어요. 공은지님, 두부 팔러 오던 트럭 종소리도 아련한 기억입니다 하셨고요. 0504 쓰시는 분, 아주 아주 무거워 보이는 구름이 창밖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너무나 쾌적한 날씨입니다. 이제 봄 끝이다 하면서 계속 봄인데요. 이렇게 오래오래 즐기고 싶다고. 그러게요.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습도가 낮고 예년 기온이라 정말 마지막 봄 기운을, 봄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 보스니아의 현대 작곡가입니다. 고란 브라고비치의 타바키에라. 영화 집시의 시간 테마를 노래로 편곡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발칸반도의 전통 리듬에 탱고 선율이 멋지게 어우러진 곡인데요. 타바키에라 찾아보니까 담뱃갑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떠나간 연인의 이니셜이 새겨진 담뱃갑을 보면서 잠 못 드는 밤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폴란드의 싱어송라이터 카야인데요. 이 카야와 작곡가 고란 브레고비치가 협업한 앨범이 이 동구권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루크레지아 보르지아 중에서 집안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 여러 번 결혼을 해야만 했던 참 잔인하고도 비극적인 운명의 여인이죠. 그런데 또 미모가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판무 파탈로도 오해를 받는 조금은 억울한 여인입니다. 주인공 루크레치아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Come bello, quale incanto.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무슨 마법인가. 이 남자 주인공 제나로와의 첫 만남. 그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숨겨진 아들인 줄도 모르고 운명적인 끌림을 느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가바예, 조네 벨레아가 지휘하는 RCA 이탈리아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두 편의 오페라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사랑의 묘약 중에서 우리의 순진한 농부 네모리노의 아리아였어요. Una furtiva lagrima, 남 몰래 흘리는 눈물. 이 멜로디만 들으면 엄청 슬픈 가사의 노래 같잖아요. 근데 하늘이시여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그녀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죽어도 좋소. 사랑으로 죽을 수만 있다면. 영토리 사랑의 묘약까지 재산을 탈탈 털어 사마실 정도로 사랑에 맞이하는 아데나가 자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그녀의 진심을 깨닫는 정말 감격과 기쁨의 노래입니다.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스, 다니엘 오레니지비아는 발렌시아나 코뮤니타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루크레지아 보르지아 중에서 여주인공 루크레치아가 부르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무슨 마법인가 였습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가바예가 불렀고요. 조넬 펠레아가 지휘하는 RCA 이탈리아나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20세기 독일 작곡가입니다. 프리츠 웨데의 로즈마리, 로즈마리. 이별의 노래 들어보시죠. 베이스 고틀러 프리크의 음성입니다.

독일의 민요처럼 사랑받는 오래된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프리드리 질허의 디 로렐라이, 테너 페터 슈라이어, 빈 국립 폴크소퍼 합창단의 하모니를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프리츠 웨다의 로즈마리 로즈마리, 이별의 노래였습니다. 베이스 고틀러프 프리크의 음성이었습니다. 여성구님, 오늘 첫 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 남성 합창단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많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주 남성 합창단의 하모니였습니다. 클래식 천인의 화로 이어집니다.

마오리족 출신으로 오타키의 한 법률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킹기 타히비. 그는 마오리족의 매력적인 여인 제인 암스트롱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녀 주위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젊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많았죠. 사무직이었던 그는 나도 젊고 건장한

자네다. 게다가 난 총명한 두뇌까지 지녔다. 이걸 사랑하는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한 곡의 노래를 만듭니다. 제목은 해프루 타이타마. 직역하면 나는 젊은 황소다쯤으로 옮길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황소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사이에 두고 젊음과 힘을 겨루는 다소 짓궂은 구애의 노래였죠. 난 젊은 황소다. 참으로 젊은 황소로다. 젊은 황소. 서로 들이받는 황소. 젊은 황소로다. 우리 둘이 가자. 오타키 언덕으로 가자. 그곳에서 둘이 할 일을 다 준비하고 마침내 끝을 이루게 되리라. 여기서 끝은 아마도 사랑의 결실이겠죠. 타이위가 이 노래를 만든 건 1909년 무렵. 약 20년 뒤인 1930년 타이위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그룹 타이위스가 이 곡을 당시 유행하던 재즈댄스 스타일로 편곡해 녹음했고요. 이 녹음은 그해 제작된 단편 영화에 쓰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페 푸르푸르 타이타마는 젊은 남자의 다소 짓궂은 파티송이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되죠. 1939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마오리 대대와 함께 싸우던 뉴질랜드 병사들이 난 젊은 플레이보이, 아주 전형적인 플레이보이, 오타키 출신의 젊은 플레이보이, 삶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플레이보이, 이렇게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가사로 바꿔서 즐겨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변주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랑과 구애의 그 모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죠. 이후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 덕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내용이 점점 순화되더니 난 행복해질 거다. 난 슬프지 않다. 이렇게 긍정적인 주문, 희망의 다짐을 담은 노래로 새롭게 해석돼서 설명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재해석된 버전이 하와이와 미국의 스카우트 캠프, 학교, 음악 시간 등에 실리면서 마오리족의 행복 주문 노래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 노래. 바로 마오리 민요풍의 곡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에포이 따이따이에입니다.

무슨 주문 같죠? 에포이 다이다이의 난 행복해질 거야. 마오리 민요풍의 노래 토토스 키즈의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마오리 민요 골랐습니다. 우리에겐 연가라는 제목을 알려진 노래죠. 포 카레 카레 하나 파도가 부서지네. 뉴질랜드 가수 헤일리 웨스턴라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침에 파이팅보다 더 중요한 건 저녁의 마침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질러 놓은 방안을 정리하듯 어수선하게 쌓인 하루의 감정을 알맞은 서랍에 정리해서 넣어두는 일. 그중 하나,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액자에 넣어 기억의 벽에 걸어두는 일이 우리가 보낸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오늘 어떤 신발을 신을 건지를 선택하듯 저녁엔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지를 선택한다면 하나의 피사체에만 초점을 맞춘 사진처럼 또렷하게 오늘 하루의 풍경과 우리가 보낸 시간의 모양이 결정되겠죠. 어떤 기억, 어떤 순간이 6월 8일의 몫으로 남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Wonderful Tonight였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명곡이죠. 이 곡을 캐나다의 가수 마이클 부블레와 브라질 가수 이방 린시의 듀오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섞어서 노래해 주었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에이커 빌크의 곡이었는데요. 영국의 재즈 클라리네티스트죠. 에이커 빌크가 작곡하고 클라리넷으로 연주한 The Good Times Are Here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래도 1989년에 발표한 음반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The Good Times Are Here 였어요. 김경환 씨, 바쁜 월요일. 저녁이 돼서야 비로소 새음을 들으며 한숨 돌립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표지은 씨는 컴퓨터 큰 화면으로 새음 보면서 야근하려 했는데 모니터 두 개를 모두 일했어야 해서 휴대폰으로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0047번 쓰시는 분은 여기는 강릉 소량기 캠핑장입니다. 비 내린 오후 맑은 하늘 아래 넘실대는 파도와 함께 세상의 모든 음악 들으며 힐링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라고 강릉에서 바닷가에서 보내주셨나요? 0047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지난주를 꽉 채웠던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특집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고상지, 김아람 씨 외 여러 연주자분들, 그리고 비를 뚫고 달려오신 방청객분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네, 탱고곡 한 곡 전해드리죠.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솔로 연주인데요. 카를로스 가르델의 곡 엘디아 케메키에라스, 당신이 날 사랑해줄 그날입니다.

chiesto, mi hai pensato, t'avrei risposto bene, certo sai.

Lucifer.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탈리아의 영화 배우이자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의 노래였습니다. 아, 영화 속에서 그 하이톤의 목소리로 막 빨리 말하는 그런 그의 코믹 연기를 기억해 보면 이 노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음악, 이 노래 멜로디나 편곡에서는 좀 익숙한 느낌이 나죠. 바로 로베르토 베니니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함께 했던 작곡가 니콜라 피오바니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가 노래한 이 노래 제목이 Quanto tu amato,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때라는 노래였고요. 로베르토 베니니 자신이 직접 작사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카를로스 가르델의 곡 El día que me quieras, 당신이 날 사랑해 줄 그날. 이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솔로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Love Myself 2914님, 일하느라 재방송만 듣다가 본방을 보이는 라디오로 경험하니 참 색다른 설렘이네요. 오랜 애청자지만 글은 처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봄 날씨도 역시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직장 생활할 땐 퇴근길에 늘 듣던 새 음을 퇴직한 지금은 저녁 식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듣는 새음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과 이 편안함이라는 단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편안하게 두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현철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은 어머님 이명숙 여사의 90번째 생신입니다. 100년 해로를 약속하신 아버님은 60년 동안 어머님과 함께 하시고 8년 전 소천하셨지만 어머님은 감사하게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새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증손녀까지 3대 17명의 큰어른, 왕할머니로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의 90년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구순을 경하드리오며 부디 강령하시오.

없어서라고 보내셨어요. 사랑합니다. 또 잊지 않으셨고요. 네. 이명숙 여사님의 90번째 생신 저도 축하드리면서 아드님께서 청하신 축하곡 전해드리죠.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이치번호 839.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부부 크로스오버 연주 듀오 팀입니다. 남자는 첼리스트고요. 여자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두 부부가 함께하는 브루클린 듀오의 연주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들어보시죠.

두 곡의 아베 마리아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의 바로크 작곡가 줄리오 가치니의 곡이라고 오랫동안 잘못 알려져 있었죠. 사실은 러시아의 작곡가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곡이라고 판명이 된 아베 마리아,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를 소프라노 이네사가

에바 캐시디의 전설의 앨범 송버드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는 앨범 재킷을 이렇게 띄어 놓았습니다. 스튜디오에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98년 에바 캐시디가 세상을 뜬 뒤에야 처음 발매됐던 송버드는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우연히 전파를 탔던 오버 더 레인보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23년 동안 500만 장이 넘게 판매된 놀라운 앨범이죠. Fields of Gold, Autumn Leaves, 그리고 Songbird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이 에바 캐시디의 아름다운 노래로 담겨 있습니다. 이 앨범이 이번에 45회전 투명 레드 컬러로 두 장의 LP에 담겨서 1000장 한정판 콜렉터스 에디션으로 발매됐는데요. 이 앨범을 특별히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다섯 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있는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다섯 분은 이번 주 금요일 생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에바 캐시디의 음반 LP에 수록된 곡 한 곡을 전해드리죠. 스팅의 노래 Fields of Gold를 에바 캐시디가 노래합니다.

수고한 나에게 맛있는 것을 선물한다. 집으로 오기 전 길모퉁이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어쩌면 시대에 따라 이 대답은 미묘하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943년과 44년 무렵의 대답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신문마다 전쟁 소식이 가득했고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시대. 사람들은 거창한 꿈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답처럼 등장한 음악이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이었습니다. 1943년 뮤지컬 로맨스 영화 Higher and Higher에서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던 곡이죠.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당신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 저녁을 보내는 더 아름다운 방법은 없다는 이 곡. 가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노래 속에는 거창한 약속도 뜨거운 맹세도 없습니다. 그저 같은 저녁 공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들어있죠. 불안한 시대를 위로하던 이 낭만적인 선율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재즈 뮤지션이 이 곡을 사랑했죠. 루이스 반 딕 트리오나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자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에디 히긴스의 피아노는 거장답게 유연하고 공기방울처럼 투명하죠.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가 더 귀하다는 것을, 거창한 성공보다 함께 저녁을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름 저녁의 공기처럼 청량하게 속삭입니다. 불안의 시대를 건너가게 해준 낭만의 선율을 이제는 보통의 저녁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속삭임처럼 들려주는 연주.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준비되어 있고요. 그보다 먼저 원곡을 전해드리죠. 영화 Higher and Higher에서 이 노래가 흐르는 장면. 두 주인공이 야외 콘서트가 열리는 어느 공원의 한 벤치에서 주고받는 대사에 이어 남자가 노래를 하는데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의 1악장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이 노래가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시죠.

새학기가 오랜 친구처럼 다정한 가족처럼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평온한 저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에디 히긴스가 이 곡을 연주할 때의 나이가 74세. 에디 히긴스 트리오는 뉴욕의 한 스튜디오에서 나흘 동안 이 곡을 포함해서 무려 50곡이나 되는 사랑 노래를 녹음했다고 하죠. 노년의 거장이 품은 삶의 여유와 온기가 건반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을 만든 두 사람, 작곡가 지미 맥휴와 작사가 해럴드 애덤스는 당대 대중의 심리에 통달한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위로가 반드시 거창한 희망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무사히 맞이한 저녁,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다정함이야말로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발표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은 우리가 보내는 보통의 저녁에도 잘 어울리는 곡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원곡이죠. 영화 Higher and Higher에 이 노래가 흐르던 장면,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이 흐르던 장면을 전해드렸고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에디 히긴스 트리오의 연주, 에디 히긴스의 피아노, 제이 레오나트의 베이스, 마크 테일러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의 작곡자인 지미 맥휴의 또한 수많은 히트곡 중에 한 곡을 이어서 더 전해드리죠. 제목이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입니다. 이 곡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1928년 뮤지컬 블랙버즈의 넘버인데요. 이 곡을 소니 스티트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Jimmy McHugh가 작곡한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소니 스티트의 테너 색소폰과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샤갈 듀엣라는 곡이었어요.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서 노래했는데요. 존 앤더슨, 영국의 밴드 예스의 리드싱어였는데요. 존 앤더슨, 반젤리스와의 협업으로 또 유명하죠. 이 존 앤더슨이 작사, 작곡하고 프랑스의 소프라노 쌍드린 비오와 함께 노래한 듀엣곡 샤갈 듀엣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미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란츠, 그리고 독일 출신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폴 스피아, 이 두 뮤지션이 함께 작업한 듀오 음반에서 Behind the Waterfall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에서는 두 뮤지션 모두 신티사이저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박봉기 씨, 라디오를 매우 좋아하는데 모든 프로그램 중에 음악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감사드리는데. 네. 그리고 이동근 씨, 월요일 출석합니다. 6월은 검은 날짜들만 가득하군요. 라고. 이제 공휴일이 없어요. 앞으로의 날들은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좀 마음 가볍게 가지시고 퇴근길 나서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크로스오버 파드 그룹 마드레데우시의 곡입니다. 제목이 아자우크 우베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라는 곡인데요. 1997년에 발표한 우파라디스, 하늘, 천국이라는 의미의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아주 맑은 목소리의 두 여가수의 노래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제목은 다켈 소리소 케 논 리데 비유, 더 이상 웃지 않는 그 미소로부터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은 인생의 두 계절이라는 Les deux saisons de la vie라는 1972년 프랑스 영화를 위해서 애니어 모리코네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이탈리아어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이 곡을 헤일리 웨스텐라, 뉴질랜드 출신의 가수 헤일리 웨스텐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모리코네와 헤일리 웨스텐라가 함께 작업한 음반에서 파라디소라는 음반에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아자우 쿠베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라는 곡, 크로스오버 파두그룹, 포르투갈의 마드리데우시의 곡이었습니다. 메인 보컬인 테레사 살게이로의 그 청량한 목소리가 함께했죠. 9902번 쓰시는 분, 지난 토요일에 아마추어 플루트 오케스트라 20주년 공연을 끝내고 헛헛한 마음에 문자 보냅니다. 1년 동안 어려운 곡들 연습하면서 울고 웃었던 기억이 강했던 탓일까요? 이상하게 붕 떠있는 기분은 왜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뭐 저만 해도 뭐 공개 방송이든 뭐 어떤 행사 또는 음악회 사회든 저만 해도 그런 행사가 끝나면 굉장히 헛헛하고 또 진이 다 빠지는 듯한 그런 기분인데 직접 연주를 하셨으니 어떻겠어요. 네, 9902번 쓰시는 분 힘내시고요. 또 그 자양분 삼아서 또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자크 오펜바흐의 자클린네의 눈물입니다. 숲의 조화, 아르모니 데 부아라는 작품 모델 76 가운데 두 번째 곡이죠. 이 렐라흠 드 자클린네를 오늘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샤클린의 눈물, 렐라흐메 드 샤클린이었습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의 기타리스트죠. 클로드 시아리의 연주인데요. 8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으로 귀화해서 또 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클로드 시아리가 연주하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에비타의 넘버 Don't Cry For Me Argentina 들어보시죠.

우리에게는 하얀 손수건이라는 번안가요로 익숙하죠. 메타스프로 무만틸리였습니다. 마노사지다키스가 작곡한 내 하얀 손수건으로 나나무스크리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클로드 시아르의 기타 연주로 Don't Cry For Me Argentina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 OST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죠. Sunrise Sunset. 제리 보그의 곡, 토폴, 아버지와 어머니 노마 크레인의 여러 출연진들, 그리고 아이삭 스턴의 바이올린 연주가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살아내는 것이기도 하며 누군가에게는 견디는 것이기도 합니다.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쉽지 않지만 또 견디는 사람들의 시간에는 평온한 날들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뭉클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좋아서 시작한 일이 점점 짐이 되어가고 혹처럼 부대끼고 결국 상처가 된다는 걸 느끼던 한 책방 주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엔 열흘 가까이 손님 하나 없는 책방을 지키다가 안 되겠다, 오늘은 바다에 가서 실컷 울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죠. 책방 문을 닫고 바다를 보러 떠났는데 길을 나선 지 5분쯤 됐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이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책 사러 왔는데 어디 있냐는 지인의 전화였다고 하죠. 열흘이나 아무도 오지 않았던 책방에 자신이 잠시 떠나보려 했던 순간에 누군가가 찾아온 건 조금 더 견뎌보자고 소매를 붙드는 신의 손길 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금방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고 하죠. 날이 더워지자 또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책을 배송해 주신 기사님이 유독 마음에 걸려 시원한 물 한 병과 책 한 권을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책장 앞에 잠시 멈춰서 책을 바라보다 가시는 분이어서 분명 책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기사님은 정말 고맙다고 하시며 책과 물을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떠난 기사님이 금방 다시 돌아오더니 혹시 책방 광고나 소개문 같은 거 없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전에 행사할 때 만들어둔 패브릭 광고가 있다고 하니 그걸 달라고 하셨다죠. 그 후로 시내에서 책방 광고를 붙인 트럭을 봤다는 소식을 여러 사람에게 받았고 책방에 곧 가겠다는 인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친 얼굴로 들어와 책을 한 권이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는 사람이 있어 하루를 견딘 책방 주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좌절한 예술가에게 당신이 그린 그림으로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알려준 귀인 같은 사람이 있어 접었던 무릎을 편 화가도 있습니다. 참새 같은 목소리로 언제 와요 묻는 아이들 때문에 힘내고 밥은 먹었냐고 지겹도록 챙기고 또 챙기는 부모님 덕분에 견디고 꿈에 네가 나왔어 하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쪼그라들었던 마음이 팽팽해지고 그렇게 애틋하게 견딘 하루하루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애틋하게 견뎌낸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투첼로스의 Il libro dell'amore, 사랑의 책이었습니다. 주케로의 목소리가 함께했습니다. HJ김7739님께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이영훈의 곡이죠. 시를 위한 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영훈곡 시를 위한 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694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Hard Times Come Again No More, 스티븐 포스터의 곡 힘든 시절이여 다시는 오지 말기를, 노엘 맥라플린의 노래 남겨드리면서,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언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명 피아니스트 파스칼 로제의 전집이 발매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프랑시스 폴랑의 피아노 협주곡,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샤를 디토아가 주연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도 새로 입수한 히스토리컬 신보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작품 번호 64, 루돌프 캠페가 주연하는 미넨필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이 트럼펫의 달인이었죠. 바실리 브란트의 연주의 영작품 F단조 작품 번호 11, 볼프강 바우어의 피스톤 코넷, 그리고 올리버 트렌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코넷 연주가 화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애잔합니다. 볼팡 바우어의 연주였습니다. 피스톤 코넷 연주였고요. 올리버 트렌들의 피아노 연주, 바실리 브란트의 작품, 연주의 용이 작품 F단조 작품 번호 11,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뭐 CD 시대는 갔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뭐 이전 가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신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보를 많이 입수했는데요. 이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쭉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그 두 차례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평일에도 신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히스토리컬 신보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감상하실 음원이 그렇습니다. 1971년 레코딩인데요. 캠페의 슈트라우스 교향시입니다. 이 루돌프 캠페는 정말 대단한 지휘자로 정말 각광을 받았지만 66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특히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직접 지도를 받아서 이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지휘를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죠. 음악 듣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아인의 알펜 심포니. 이 제목하고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알프스 교향곡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알펜 그러면은 이 고지대,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정관사가 붙어 있죠. 아인의. 그러니까 어느 산악교향곡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이 알프스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작품 번호 64, 루돌프 캠페가 주의하는 미넨필의 1971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는 이 곡을 직접 듣고 비망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곡을 쓸 수 있을까? 리히터도 탐복한 슈트라우스의 작품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작품 번호 64, 루돌프 캠페가 주연한 윈앤필의 1971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은 최근 발매된 히스토리컬 신보 전집 가운데 두 곡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은 추억의 피아니스트 파스칼 로제입니다. 로제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 음악 듣는 게 좋을 것 같죠. 1951년생입니다. 특이한 점은 특별한 수상 경력 없이 이 무대에 그리고 레코드에 발을 들여놨다는 점인데요. 그야말로 프랑스 에스프리의 진수를 들려줬던 전형적인 프랑스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제는 처음에 1960년에 클로드 드뷔시의 음악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파리 음악원에서 공부했죠. 그곳에서 줄리어스 커첸과 음악적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첫 번째 리세트를 유럽에서 개최를 했고요. 곧바로 데카 레이블에 픽업이 돼서 음반 작업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프랑스 레파토리에 강했는데요. 클로드 드뷔시, 가브리엘 보레, 모리스 라벨, 그리고 프란시스 폴랑의 음악에서 비견할 예가 없을 정도로 좋은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챔버 뮤직에도 관심이 많아서 바스키의 트리오를 결성을 해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샤를 디토아와는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많은 그런 음반들이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랑스 음악에 정통한 로제지만 이 북독일 음악 쪽에도 남다른 그런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레퍼토리 폭을 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굳이 꼽자면 역시 프랑스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시 프랑시스 블랑의 음반 각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블랑의 기지에 넘치는 그런 음악을 정말 그 프랑스적인 우아한 터치로 현대적인 모차르트라고 해야 될까요? 멋지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블랑의 피아노 협주곡,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샤를 듀투아가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입니다.

프란시스 블랑의 피아노 협주곡,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셰럴 디토아가 주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현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고전음악 전곡 방송 프로그램 낮방송 본방송이고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또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요. 선곡표라는 아침 7시에 정확하게 열립니다. 확인하셔서 당일 나갈 곡들 한 번쯤 일람해 보시면 감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협주곡 소개해드리는 날인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프란시스 블랑의 전집, 발매된 전집, 데카 레이블의 모든 것을 집대성시킨 전집에서 협주곡 부분 떼어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이 블랑의 피아노 협주곡, 사실 간명해 보이지만 표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곡이 아닙니다. 짤막하지만 현대적인 모차르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블랑의 기지에 넘치는 그런 작품을 파스칼 로제는 아주 세밀하면서도 유연하게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레파토리에 강한 파스칼 로제였지만 꼭 프랑스 레파토리만 연주했던 건 아닙니다. 독일 음악도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3번도 레코딩하고 있습니다. 이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레코딩은 사랑받는, 그런 이전부터 사랑받는 레코딩이죠. 기념비적인 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언뜻 유명한 음반으로 이 코바체비치의 연주, 그리고 폴리니의 연주 떠올리게 마련이죠.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아주 강렬한 타악기의 맛, 피아노와 조화를 이룬 그런 연주를 처음으로 꼽았는데, 이 로제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한편의 여백을 살리는, 그러면서도 바르톡 피아노 협주곡이 주는 타악기적인 특질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발터 벨러가 주요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발터 벨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파스칼 로제의 전집 가운데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곡들도 좋은데요. 시간 날 때마다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주 명음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친 적 있으시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공간 거리는 친밀함, 개인적, 사회적, 공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친밀한 거리가 45cm 이내고 오직 가족이나 연인에게만 허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안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무심하게 있는 모습을 시민적 무관심,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상대방의 친밀한 영역을 방해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성배순의 시에 유태환이 곡을 붙인 그대 하나로, 임지의 목소리 그리고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로 첫곡 보내드릴게요.

무심히 지나쳤던 배려와 작은 온기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절이 흰 구름 속에 있는데 흰 구름을 스님은 쓸지도 않네. 손님이 오니 문 비로소 열리는데 이산 저산의 송화가로 날리네. 조선시대 이달의 시 산사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 작은 사찰.

달은 숲과 구름에 둘러싸여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구름을 쓸어낼 수 없는데 스님이 구름을 쓸지 않는다고 표현한 건 그만큼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찰의 문이 열렸습니다. 신 이달이 찾아갔기 때문인데요. 그때 산속 곳곳에도 노란 송아가루가 날립니다. 사람과 자연의 모두 변화가 깃들고 또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고요한 산사의 풍경입니다. 영산회상 중에서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황규일의 대금과 이세환의 검은고 현주로 들려드립니다.

옛길들의 느긋하게 이어들으신 곡 영산회상 중에서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황규일의 대금과 이세환의 검은고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남도잡가 보렴 김수희 박귀희 안양연과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하시죠.

남도잡가 보렴, 김소희, 박귀희, 안양윤과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임동식 검은고 짧은 산조, 유소희의 검은고와 이태백의 장구 반주입니다.

사계절 경치가 담긴 전통 노래 시조를 전해드립니다. 시조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시조는 사설 시조 1년 300입니다. 사설은 시조씨가 긴 것을 의미하는데 3장 구성에서 한 장이 평시조 전체 길이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사설 시조 1년 300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1년 360일은 추나 추동 사시절이라 꽃 피고 버들리 푸르면 화주월석 춘절이요. 4월 남풍 대맥황은 녹음방초 하절이라. 1년 안에 사계절이 있는데 춘절인 봄철은 화주월석이라고 해서 꽃이 핀 아침과 달밝은 저녁이 있고 음력 4월에 남쪽 바람이 불고 보리가 누렇게 익으면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가설 시조 1년 300에서 두 번째 장에는 가을과 겨울을 노래하는데요. 가을은 이렇습니다. 추풍이 소슬한데 동방에 벌레 울면 황국 단풍 추절이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침실 안에서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면 노란 국화와 단풍이 펼쳐지는 가을입니다. 또 이어지는 겨울은 하얀 눈이 날리면서 새와 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가 돋보인다고 해요. 다음 마지막 3장 사설입니다. 인생 70 고래희라 사시가경과 무정세월이 유수가 질러가니 그 안이 애달픈가 하노라. 인생 70 고래희는 사람이 70까지 사는 일이 드물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계절 경치와 무정한 세월이 물처럼 흘러가니 안타깝고 애처롭단 거죠. 그럼 사설 시주 1년 300을 이양교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사설시 주 1년 300 이한규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양산도를 모티브로 한 변주곡 김용재의 철가야금 연주입니다.

를 모티브로 한 편지곡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저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마음은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오늘은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마음의 거리를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류형선이 작곡한 오래된 미래, 강은일의 해금과 곽수환의 기타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의 교향곡 104번 D장조 런던 중에서 2악장 안단테로 문을 열겠습니다. 로이 굿먼이 지휘하는 하노봇 밴드의 연주입니다.

화요일의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하이든의 교향곡 104번 D장조 런던 중에서 약장 안단테로 문을 열었습니다. 연주인은 로이 굿먼이 지휘하는 하노버 밴드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565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타티아나 니콜라예바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죠.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초 바흐 작품 번호 565 오늘은 피아니스트 타티아나 니콜라에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7세기 이탈리아 성악곡 만나보시죠. 가수이자 작곡가였던 지롤라모 몬테사르도의 아니마 도베세 내 영혼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곡인데요. 소프라노 라켈 안도에사가 노래하고요. 피에르 피츠를 이끄는 프라이빗 뮤직이 연주합니다.

17세기 가수이자 작곡가였던 지롤라모 몬테사르도의 아니마 도베세이, 내 영혼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소프라노 라켈 안드웨사의 노래 피에르 피츠레이크는 프라이빈 무지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9일 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17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조반니 바티스타 폰타나의 플룻과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장조입니다. 콜레기움 무지카 라라 슈투트가르트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죠.

조반니 바티스타 폰타나의 플랫과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네타 2번 디장조 콜레기움 무지카 라라 슈투트가르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헨델의 합주협주곡 A장조 헨델 작품 번호 329번입니다. 안단테 라르게토의 스테카토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라르고의 스타카토 안단테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베르나르트 프로크가 이끄는 아카데미 퓨어 알테 무직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가 연주합니다.

베르나르트 포르크가 이끄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헨델의 합주 협주곡 A장조, 헨델 작품 번호 329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은 작곡자 미상의 옛 호른 음악입니다. 호른 오브 다모레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2장조, 라르고 알레그로, 시칠리아노 알레그로입니다. 우어술라 페루단 몬베어의 호른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조나단 코인이 지휘하는 아르칸젤로입니다.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작곡자 미상의 홀은 오브 다몰의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2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우아술라 페르단 몬베어의 홀은 연주 함께한 단체는 조나던 코인이 지휘하는 아르칸젤로였습니다. 한류의 풍이 계속되면서 우리 한복이나 갓 등 우리 전통 의복에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옛 여인들의 비녀 장식에는 저마다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봉황은 존귀와 권위를 나타내서 왕실이나 상류층에서 사용이 됐고요. 나비는 기쁨과 부부의 화합을 의미해서 혼인과 관련된 상황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꽃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중 매화는 절개, 연꽃은 깨끗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이러스 1970년대 우리나라 이호왕 박사 연구팀에 의해 처음 발견됐는데요. 이호왕 박사는 안탄강 휴역에서 채집한 쥐에게서 병원세를 찾아서 한탄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게 관련 바이러스 전체를 부르는 한탄바이러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7년간 들판과 하천가를 누비면서 수천 마리의 쥐를 잡아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호왕 박사 지난 202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한테 우연이란 성실한 사람 그리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오는 선물이다.

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4중주 작품으로 47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비바체 에머슨 현악 4중주단 단원들과 메나엠 프레슬러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과학자에게 우연이란 성실한 사람 그리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오는 선물이다. 한타바이러스를 발견해서 한국의 파스퀘르라고 불리는 이호왕 박사의 말입니다. 우연히 노력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0: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실함과 노력을 쌓으면서 찾아올 우연을 기대해 봅니다. 6월 9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모차르트의 레퀴엠 중에서 진노의 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 베르디 리골레토 중에서 여자의 마음, 이런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는 코너 3분백과 이번 주 주제 슈베르트인데요. 오늘은 작곡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슈베르트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화목한 퀴즈 바로 이어갈 거고요.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오늘의 경기는 H조 경기입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하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산책이나 러닝 즐기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에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기온이 17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어제보다 하늘이 더 맑고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특히 낮 12시에서 3시 사이 대구 등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시간대에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경남 지역에서는 낮 동안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번호 45번 다니엘레 가띠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2738 쓰는 분입니다. 지하철 역사에 이따금 눈길 가는 식기가 벽에 쓰여 있습니다. 기억하며 옮겨봅니다. 참 따뜻한 시인 것 같아서요. 사람과 사랑. 사람과 사랑은 받침 하나 차이. 네모난 각진 마음을 둥글게 말아 서로를 위한 받침이 되어주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을까요? 사람과 사랑은 받침하나 차이. 네모난 각진 마음 둥글게 말아서 서로를 위한 받침이 되어주는 것. 사람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그 둥근 마음. 아름다운 시네요. 2738 쓰는 분 덕분에 멋진 시, 아름다운 시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327 쓰는 분입니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해질녘 대구 낙동강변을 달리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광이 참 아름다운 그런 6월입니다. 해질녘의 낙동강변입니다. 낙동강의 그 강물이 하늘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강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러면서 저쪽 저 끝에는 해가 지고 있네요. 붉게 붉게. 이 사진을 혹시 4327 쓰는 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 우리 출발 FM과 함께의 대문 사진으로 좀 올려놓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예, 표시를 문자메시지나 아니면 콩을 통해서 홍게시판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4327 쓰는 분께서 찍은 사진 정말 한순간을 아름답게 담아내셨습니다. 4327 쓰는 분이 사진 찍으시고도 스스로 와 멋진데 나 기특한데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대문 사진으로 우리 출발 FM과 함께 대문 사진으로 쓰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락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아주 멋진 사진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를 오르프 까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운명의 여신이여 오프로트나 유진 올몬디가 지휘하는 럭커스 대학교 합창단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두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 레퀴엠 중에서 디에스 레진누에날,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존 알리스 합창단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앞서선 카를 올프, 까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이요, 유진 올몬디가 지휘하는 러커스 대학교 합창단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한지혜 씨, 진누에날. 중고딩 두 딸 키우다 보니까 이 곡을 듣자마자 푹 웃음이 납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 곡이 시험 끝나고 듣는 분노의 곡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레퀴엠인데요. 8517 쓰는 분입니다. 내일 새벽 마천 초등학교만의 교육을 위해서 전교생이 제주도 2박 3일 현장 체험학습 갑니다. 교직원이 똘똘 뭉쳐서 잘 준비했고 저는 총 책임자입니다. 씩씩하게 제주도 행진하고 오겠습니다. 제주에서 마천초등학교 보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8517 쓰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고 그랬는데, 관광버스로 가시죠. 관광버스 앞에 이렇게 그 쓰여져 있습니다. 전광판으로. 마천초등학교 손 한번 흔들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많은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와서요. 제주에. 그래도 더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에 계신 청취자들. 교장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8517 쓰는 분. 아유,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8517 쓰는 우리 아마도 교장 선생님께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씨입니다. 대구 집을 떠나서 청주에서 더 큰 어른이 되기 위해 많은 분들과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규 씨도 선생님으로 보여집니다. 더 큰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정겹네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배운 것 대구에서 많이 많이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씨였습니다. 김석헌 씨입니다. 사진 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저희가 아까 살짝만 보여드렸어요. 이게 그 허락을 얻은 게 아니어서. 근데 4327 쓰는 분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저희 출발 FM과 함께 그 보이는 라디오 있잖아요. 유튜브하고 이제 콩하고 거기에 저희가 배경화면으로 딱 하고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옆에 이게 백효다리 인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뒤에 배경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보다 좀 넓었던 것 같기도 한데 강의. 어쨌든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4327 쓰는 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오늘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의 다리는 카를 다리라고 하네요. 카를 기호.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위의 월드컵인데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 FM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오선지위의 월드컵으로 준비했습니다. 개막 전까지 각 조별리그 대진표를 따라서 각국의 음악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H조를 오늘 보겠습니다. H조는 스페인, 카보베르데, 사우디아라비아, 우루과이가 한 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이번 월드컵의 우승 후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남미 축구의 강호죠. 스페인과 우루과이가 조 1위를 놓고 다투고 예선에서 카메룬을 꺾고 올라와서 처음 본선에 진출하는 카보베르데, 그리고 최근 국제대회에서 자주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조 3위를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6월 27일 아침 9시 경기를 하는 스페인과 우루과이 두 나라가 자랑하는 작곡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1876년에 태어난 마누엘 데 파야, 스페인 민요

당신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에두아르도 파비니의 트리스테 슬픔 1번, 제스드 벨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마누엘 데 파야의 스페인 민요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호타를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앙헬루스 음성과 곤잘로 수리아누의 피아노 반주로 듣겠습니다.

아르 레파야 스페인 민요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호타였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 음성, 곤잘로 소리아노 피아노 연주, 앞서선 에두아르도 파비니의 트리스트 1번이었습니다. 제스트 벨리스의 피아노 연주, 이 우루과이 피아니스트입니다.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파비니, 스페인을 대표하는 파야 곡을 들어봤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는 오선지위의 월드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H조 경기를 미리 만나봤습니다. H조 우루과이와 스페인의 경기가 이게 사실상의 1위 결정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도 반드시 1위를 해야 하는 이런 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에 월드컵이 48개국 체제가 되면서 조 3위까지도 이제 32강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8팀. 근데 총 12개 조니까 8팀만 조 3위에서 8팀만 이제 32강에 올라가게 되니까 4개 조가 남는데요. 그 조가 C조, F조, H조, J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C, F, H조의 1등들은 다른 주의 조 3위와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의 조 2위와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약간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드렸던 H조는 어디랑 경기를 하냐면 J조랑 경기를 하는데 J조에는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H조 2위를 하게 되면 J조 1위를 할 아르헨티나를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아르헨티나를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알제리나 오스트리아 또는 요르단? 요르단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알제리나 오스트리아 이 둘 중에 한 팀을 만나고 싶으세요? 당연히 알제리나 오스트리아를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아주 재미있을 스페인과 우루과이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페인에는 라민 야말이라는 메시와 이제 호날두의 시대, 여전히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들을 대체할 라민 야말의 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런 경기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안입니다. 이번 주 저희들의 제시곡은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작품으로 104번 중에서 3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주자의 음악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소개합니다.

안토니드 보르작 첼로 협주곡 작품으로 104번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요요마의 첼로 로린 마제리지 위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늘의 당첨자는 8246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작품 번호 104번 3악장을 들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분입니다.

한국의 파스퇴르라고 불리는 이호왕 박사가 말했습니다. 과학자에게 우연이란 성실한 사람, 그리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오는 선물이다. 6월 9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 바흐 작품 번호 1009번 중에서 프렐류드 알루망드 브루노 필립 첼로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이호왕 박사 고 이호왕 박사의 우연은 성실한 사람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선물이다. 과학자한테 우연이란 이런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단 과학자뿐이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겠죠. 우연까지 오는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청취자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탄바이러스. 아,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우리 인사겐님이 요즘에는 행정보급관이라고 하는 그 인사겐님이 그 작전 나가서 눕지 말라고 특히 가을에 10월 11월 이 가을에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이호왕 박사의 성함도 모르고 한탄강 바이러스라고 이제 저희는 인사기님이 하도 말씀을 하셔갖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엎드리거나 눕지 않고 작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간곡하게 항상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하셔서 판초위를 갖고 나가서 그 야간 작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영식 씨, 석양인 것 같은데 아침 방송 대문 사진으로 쓰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일 대문 사진. 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허락을 해주셔서 출발의 팬과 함께의 낭만은 이런 거죠. 꽃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있는 사막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게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의 낭만성이라고 하면 근데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 아침에 봐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 그 시간을 가리진 않을 테니까요. 이영식 씨,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855 쓰는 분입니다. 어젯밤 책을 읽다가 힘들물 지나고 있을 때조차 삶의 주파수를 긍정에 맞추고 싶었다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문득 저의 아침 친구 출발의 팬과 함께가 떠올랐습니다. 출근길의 주파수는 아름다운 93.1MHz에 삶의 주파수는 긍정에 제가 조금 근사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언젠가 내 글을 읽어주는 출발의 팬과 함께 그날이 오겠지 상상하는 팬이랍니다. 이름은 김효진이에요. 5855스는 김효진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김효진 씨의 글을 읽어서 제가 근사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힘듦을 지나고 있을 때조차 삶의 주파수를 긍정에 맞추고 싶었다. 항상 평지나 내리막길일 수는 없으니까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한테도 오늘 김효진 씨의 이 문장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우나 프로티발 라그리마 테너 펜의 파티 음성과 에마뉘엘 비오미 지휘하는 보르도 국립교향악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여자의 마음 라 돈나의 모빌레, 앞서 선가에 따른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우나 프루티버 라그리마, 테너 페네파티 음성이었습니다. 에마누엘 비옴이 주의하는 브루도 국립교향악단 연주로 두 곡 들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네콰 N-A-E-K-W-A 이렇게 쓰시는 분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김해로 출근하면서 듣는 출발의 팬과 함께입니다. 영양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수술 받는 아내의 병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수술을 받습니다. 며칠째 혹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떨까,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괴롭히더니 역시 출발 FM과 함께와 함께 하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희망으로 가득해집니다. 다행입니다. 아유, 그럴 때가 있죠. 걱정과 불안, 그 걱정과 불안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걱정과 불안의 부피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볼륨을 조금 높이셔도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부인의 수술 잘 되기 기대하겠습니다. 기원하고 쾌차하기를 빕니다. 유튜브 댓글 네콰씨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네콰예요. 분위기를 조금 바꿀 겸 불안과 걱정을 살짝 바꿔서

예술이 하나 해드릴까요? 이번 월드컵 가장 나가고 싶은 선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 월드컵은 꼭 나가고 싶은 선수. 누굴까요? 멕시코에 알바라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알바라도에서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 로베르토 알바라도. 원래 그 나옵니다. 이 선수는 주전인데요. 우리와 경기할 때도 우리랑 경기할 때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워낙 잘하는 선수여서 이름이 로베르토 알바라도 이 세트피스 키커이기도 한데 그 선수 보면서 잠깐 생각이 났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말씀하셔서 살짝 이렇게 좀 다른 생각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연 선물 그리고 책 선물이 있습니다. 책 선물부터 소개해드리죠. 하얀 콩 만화가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라는 책입니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그려낸 책인데요. 까르멘, 라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사랑의 묘약 같은 유명 오페라 12편의 스토리와 감상 포인트를 한 권에 알차게 담았습니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교양 지식은 물론이고 대표 아리아 음원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책, 우리 출발 FM과 함께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책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주소까지 사연 본문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꼭 주소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국립합창단체 20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 공연에선 국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그리고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의 연주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민인기가 지휘를 맡고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가 솔리스트로 참여합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책 선물과 달리 공연 선물은 주소 적지 않으시고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슈베르트 어떻게 작곡가가 됐을까? 1810년 오스트리아 빈의 황실 예배당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13살의 프란츠 슈베르트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교복을 입고 삼각모자를 쓴 채 흰 수건을 목에 두르고 반짝이는 단추와 견장을 단 소년 슈베르트. 고운 음성을 가진 보이소프라노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슈베르트는 11살이던 1808년에 합창단에 들어가 5년간 기숙학교에서 지내며 전문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그의 재능은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이 아이에겐 가르칠 게 없다. 신에게 이미 모든 것을 배워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14남매 중 12번째 아이로 태어난 슈베르트에겐 이 기숙학교 생활이 더없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독창과 합창은 물론 피아노 연주와 실내악, 오케스트라 활동까지 두루 경험했습니다. 특히 안토니오 살리에리 같은 당대 최고의 궁정음악가에게 직접 작곡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14살에 첫 가곡을 쓰기 시작해 꾸준히 작품을 늘려갔지만 이내 변성기가 찾아와서 합창단을 떠납니다. 이후 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던 작은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했지만 19살이 되던 1816년 마침내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독립하면서 작곡을 업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1816년 6월 17일 그의 일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돈을 받고 작곡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의뢰받은 축하 칸타타를 한 곡 쓰고 당시 돈으로 100골대를 받은 겁니다. 당시 시골학교 보조교사로 일하던 슈베르트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교회에서 자신의 곡이 연주되며 대중의 박수와 환호를 받자 슈베르트는 확신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작곡가로 살겠다. 출발 FM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번 백과 이번 주는 슈베르트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슈베르트가 작곡가로서의 길에 들어서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황실 예배당 합창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슈베르트. 합창단 기숙학교에서 전문 음악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안토니오 살리에리 같은 당대 최고의 궁정음악가에게 직접 작곡을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합창단을 떠납니다. 슈베르트는 학교를 그만두고 작곡가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칸타타 작곡을 의뢰받아 작품을 써주고 연주를 했는데 대중의 반응이 좋았던 거죠. 그런 일기의 그 순간을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것을 받고 작곡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곡을 써주고 이것을 받은 슈베르트, 자신의 작곡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화목한 퀴즈 오늘의 문제, 슈베르트가 일기장에 적은 교회로부터 작곡의 대가로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성경책, 2번 헌금봉투, 3번 돈, 4번 인사치레. 1번 성경책, 2번 헌금봉투, 3번 돈, 4번 인사치레.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의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을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돈이 드는 돈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의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을 듣겠습니다. 들장미 하이든 루슬렌 도이치번호 257번 이어서 디어 푸렐레 송어 도이치번호 550번 이어서 아베마리아까지 도이치번호 839번 세 곡입니다. 빈 소년합창단 예전에 슈베르트가 있었던 예전 이름 빈 황실 예배당 합창단의 음성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3곡 들었습니다. 들장미, 도이시번호 257번 맨 앞에 들었고 지금 들으신 곡은 839번 아베마리아, 중간에 들으셨던 곡이 송어였습니다. 550번이었습니다. 휘인 소년합창단, 슈베르트가 있던 시절엔 휘인 황실예배당 합창단이라고 불렸던 이 소년들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3번 돈입니다. 정답 맞힌분들 중에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분의 당첨자,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분의 당첨자,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콩게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한줄 신청곡 주인공에게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2672 쓰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는 이도희라고 합니다. 친구 결혼식도 있고 연주도 있어서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엄마 출근 전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계시네요. 사흘째 이 라디오 소리에 잠에서 깨는 중이에요. 라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작품번호 19번 3악장 신청한다고. 시차 적응 좀 되셨나요? 아침에 이 라디오 소리가 그렇게 곱게만 들리진 않았겠습니다. 시차 적응하시면. 신청하신 곡 라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작품번호 19번 중에서 3악장 안단테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자이신 것 같은데 어떤 악기 연주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라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는 오늘 파블로 페란데스의 첼로와 데니스 코주켄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진보적인 수나타 1번 작품으로 10의 1 중에서 2악장 로만차 라르게토 에마누엘 파위의 플룻과 에릭 르사주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수나타 작품으로 19번 중에서 3악장 안단테였습니다. 파블로 페란데스의 첼로와 데니스 코주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672씨는 이도희씨 신청하셨던 라흐마니노프 첼로 수나타 독일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출발 FM과 함께 독일로 데려가 주세요. 출발 FM과 함께도 독일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1320 쓰는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출발 FM과 함께를 들었더니 중학교 1학년 된 막내가 가끔 DJ의 말투를 흉내를 냅니다. 말로 글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가끔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흉내를 냅니다. 정발 중학교 1학년 이주미 쇼츠 그만 보고 학교 잘 다녀오라고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갔겠네요. 와 그런데 주미가 정발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주미가 언어에 대한 감각이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알아차리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했습니다 할 때 이 햇이 긴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냥 저 나름대로는 요즘에는 뭐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없긴 합니다만 쭉 하고 있었는데 알아차려준 주미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언어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이런 일 하면 참 좋겠네요. 끝곡입니다. 후안데 디우스 필리베르트의 까미니또 오솔길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5중주단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왠지 쎄한 느낌. 시계를 보니 이럴수 지각 이럴 때 있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날이면 더 조바심나고 서두르게 됩니다. 우당탕탕 될 수밖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허둥지둥 돼봐야 별 수 없다는 걸 깨닫죠. 급하게 뛰어나가다 넘어져도 보고 서두르다가 정작 중요한 서류는 다 빼놓고 조바심나는 마음에 괜시리 옆 사람한테 짜증내고 그런 시간을 수차례 아주 많이 거치고 나면 아 급해도 서두르기보다 하나씩 차근차근 챙겨야지 이런 노하우가 생깁니다. 오늘 바쁘신가요? 급하세요?